0: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85dB까지 상승하고요. 심할 땐 90에서 100dB도 넘기도 한대요. 이는 전기 드릴 소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때로 울면 그 소음이 상당하다는 건데 그 작은 몸에서 야 이렇게 크게 울다니 매미 대단합니다.

한 남성이 우연한 계기로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아서 화제입니다. 이 남성은요, 10년 전 별장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결혼

태연의 위켄드 들었습니다. 1120님이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야, 그 10년 만에 찾은 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찾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잃어버렸던 물건 반갑게 찾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B.O.B의 Nothing On You, 여소정님 청해 주셨고요. 플로라이다의 Whistle 두 곡입니다.

염색 예약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풀어볼 생각으로 머리 잘 됐네. 색깔도 예쁘다 했는데 머리 안 했대요. 예약해놓고 안 갔대요. 아, 왜 안 갔어? 아, 그래요. 아, 좀, 예, 당연히.

그리는 곳에 포켓몬 카드 사러 갑니다. 아들이 갖고 싶다는데 동네는 다 품절이라고 해서요. 없어도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은 이 마음. 좌디는 아시죠? 자식이란 뭘까요? 좋습니다. 자식이란 뭘까요? 예. 그 답을 아직까지도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동안은 그 또 빵 찾아다니느라고 아침부터 막 진짜 그랬을 때 있었죠.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크랙 데이빗의 인수합니아 들을게요. 홍영미 씨가 청해 주셨죠.

들으면서 이곳으로 가네요. 이곳 밤바다가 그렇게 멋지다고 하니 완전 기대하고 갑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오후 7시 이곳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명수밤

히사이시조의 어느 여름날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을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주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전통 건강식품 전문 보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쾌원 캔디, 오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드디어 머리 자를 때가 됐나 보군 하면서 바로 미용실 갔어요. 뭐죠? 정말 진심으로 칭찬한 건데. 오, 글쎄요. 이 반응은 좀 난데. 예, 그래요. 좀 어색하긴 한데요.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자를 때가 됐군.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 그래요. 샴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정유경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6737님, 엄마가 쓰던 전기보험밥솥이 고장나는 바람에 새로 장만할 타이밍이었는데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 사서 장만해드렸습니다. 남들처럼 큰 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아 뿌듯하네요. 저 잘했죠? 썼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 보험밥솥. 근데 이게 이제 매일 쓰시는 거니까 매일 쓰시면서 또 6737님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좋은 일 하신 겁니다.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Firehouse의 Love of a Lifetime, 0639님 청해 주셨고요.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으로 이어집니다. 양설란님이 청해 주셨네요.

하면서 콧노래를 다 부르길래 아, 뭐 좋은 일 있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청소를 하는데 남편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려두려는 찰나 복권 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QR 찍어봤더니 3등이네요. 자기야 이거 뭐야 하고 물으니까 비누 칠하다 말고 헐레벌떡 나와서 뭐 왜 하더니 하는 말이 씻고 나와서 목욕 재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려고 했다는데 저는 왜 안 믿기죠? 아,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이렇게 예, 약간 더럽혀진 내 이 몸 상태로 알리는 게 조금 불손한 것 같아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으셨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일입니까? 3등이면? 보통 일이 아니죠. 3등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예. 화장품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요 선물 받으시다는 것도 바로 공유해 주세요. 뜸들이지 마시고요.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시내 도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 부근입니다. 터널 한 1차로 막고

전은미님이 주셨습니다. 성공의 파라는 일단 출석이라고 하는데요. 초중고 개근상을 받았는데 왜 성공을 못했니? 자, 근면 성실과 개근의 아이콘 저죠. 박명수. 라디오쇼 12년째 딱 한 번 집중호우로 5분 늦게 온 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데요. 과거는 과거고 더 성공해야죠. 생방 녹음 가리지 않고 성실한 웃음 성웃

8월 7일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의 입추예요, 입추. 예. 아, 덥긴 하죠. 예. 그러나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울 때 이제 곧 가을이구나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금요일 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검색 앤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예전엔 전문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개그맨으로 활동 중이죠. 우리 전민기 씨. 와이프 전미녀. 남편 전미남. 전민기 씨와 함께 검색 앤 차트. 예. 핫 이슈와 키워드. 이 모든 걸 가지고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기 씨 들어오세요.

0: 독일의 대문호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절대 내일 끝낼 수 없다. 이야, 아, 좋은 얘기네. 자, 오늘부터 이 코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앤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와이프 전미녀, 그리고 남편 전미남,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방아방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5592님이 주셨는데, 네. 보급형 이승철, 보이 박명수, 보급형 네. 배용준, 보배 전민기.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저는 뭐, 이승철 형님을 어떤 정치적인 저의 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배용준 씨하고의 그 개인적인 그 인연 없잖아요.
1: 전혀 없어요.
0: 얼마 전에 배용준 씨 한국에 뭐, 한국인 거 어디서 사진 찍힌 거
1: 봤더니 사진 찍히셨어요.
0: 머리가 백발인데, 네. 얼굴은 그대로더라고.
1: 역시나 예.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멋있,
0: 닮았더라, 진짜. 네. 닮았어.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 들어요?
1: 뭐 요즘에는 뭐 간혹 들어요 아직도.
0: 그래요?
1: 예. 예, 배용준 씨 덕분에 뭐 많이 그래도 예. 젊은 시절에 네. 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0: 예, 젊은 시절에 금반남 많이 했어요?
1: 고등학교 때 예. 이제 배용준 씨 닮았다고 예. 이제 좀 약간 그 혜택을 좀 누렸죠.
0: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고요.
1: 그렇게요. 예,
0: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0: 아 저는 뭐 보급형 이승철이지만 네. 아, 우리 나의 형 승철이 형님이 또 저희 라디오쇼에 나와 주십니다.
1: 8월 예, 26일 예. 정도에 나와.
0: 그래요. 예, 그때 저랑 노래 대결하겠습니다.
1: 노래 대결을 예.
0: 이승철이 노래를 더 잘하느냐, 내가 더 잘하느냐.
1: 그게 무슨 대결이 됩니까?
0: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 노래는 네. 제가 승철 형보다 더 불렀을 거예요. 왜냐면 연습을 내가 얼마나 내가 거짓말 2000번 이상 불렀어요.
1: 자신감 무엇?
0: 아니 근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아, 해보세요.
0: 그 노래 한 곡만큼은 네. 정말 나도 잘할 수 있다.
1: 거기 한 소절 대결 한번 해봐요.
0: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로.
1: 재밌겠네. 재밌겠네.
0: 목 풀고 오려고요.

0: 자리 잡았잖아요.
1: 예, 예.
0: 영크크는
1: 예.
0: 코르티스의 미니 2집 수록곡 영크리에이터 크루 이 앞글자를 딴 줄임말에서 유래가 된 신조어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해당 노래를 재밌게 줄여가지고 영크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 계기로 해서

0: 이게 엄청난 화제가 돼가지고
1: 그러니까.
0: 아무 곳에나 다 야호를 붙이는 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명수 야호 V를 이렇게 거꾸로 예. 한번 해보실래요? 민기 야호
1: 손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예. 방아쇠 친구분 때문에 예.
0: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1: 예.
0: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예.
0: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 야호 열풍이 정말 뜨겁고
1: 예.
0: 거제 또 홍보대사 되셔가지고 이 또 다녀오기도 하고 거제에 원희양 때문에 그 관광객이 막 300% 이상 증가했대요. 지역 경제 또 살리는
1: 너무
0: 거죠.
1: 너무 예뻐. 거제 야호 그 한마디가 이 거제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난 신기하기도 하고 예, 네. 감사하기도 합니다.
0: 근데 리센네가 예. 그냥 역주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 아니 노래가 좋죠.
0: 그것도 그런데 예. 라방을 예. 일주일에 6일씩 7일씩 막 3, 4시간씩 어떨 땐 밤새 가면서 팬들하고 아유, 소통하고
1: 대견하다 진짜.
0: 밈 다 찍고 너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다가 이제 거제야호 터지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좀 보상받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1: 아, 저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 예. 실력까지 탄탄하니까 네. 인정을 받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예,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0: 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1: 예, 예.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원래 이제 갑자기인데 아, 뒤에를 이거, 땡땡땡
1: 예, 예,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0: 자,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컴백한 IOI의 신곡 갑자기에서 파생된 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지 씨 때문에 예, 엄청 예. 또 떴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올해가 이제 데뷔 10주년이잖아요. 예.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1: 예.
0: 갑자기라는 노래에서 파생된 밈이고
1: 예.
0: 가사 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두산베어스 포수 양의지 선수의 응원과 멜로디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이제 퍼졌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1: 맞아요.
0: 양의지 선수 응원가는 원래 꽃집의 아가씨라는 곡을 개사했던 거예요. 두산의
1: 네.
0: 안방마음인 양의지 뭐 요 부분인데
1: 예.
0: 이게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구 팬들이 갑자기를 양의지로 개사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SNS에서 빵 터지면서
1: 그러니까요.
0: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이 강한 중독성으로 수능 금지곡이다
1: 아~
0: 이렇게 별명까지 얻었고
1: 예.
0: 이후에 이 땡땡땡 부분에 다른 단어 넣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박명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세 글자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1: 예.
0: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오아이랑 양희지 씨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는 포즈 하는 거 귀엽게 또 예.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예. 이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올해는 못 가요.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있을 때 우리도 이걸 보고 즐기잖아요.
0: 그럼요.
1: 예, 그러니까 즐거움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0: 아니 근데 한번 제대로 터졌다면 폭발력이 그, 너무 나니까.
1: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터진 거지.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 양희지 씨가 실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1: 지금 보고 있는데 양희지 씨도 웃기네요. 참 귀엽기도 하고 웃겨.
0: 한번 찾아보세요.
1: 와, 랭킹 5 안에 끼네.
0: 자려고 누웠는데 양희지 3탄 한번 찾아보시죠.
1: 예, 재밌다. 예,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0: 그러니까
1: 예, 지금 네. 여러분들 신경 써서 그렇다고 구태여 막 찾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화제가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0: 요거 몇 얘기죠, 뭐. 번만 찾아보시잖아요.
1: 예, 예,
0: 그럼
1: 예.
0: 이거 알고리즘 떠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새로운 게 자연스럽게 뜨게 되니까
1: 예, 예.
0: 뭐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1: 저는 전쟁 영화 예. 맨날 전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 전쟁 영화 그거 봐야지.
0: 그만 보십시오.
1: 저 밀리터리 저 매니아거든요.
0: 좋아하면 예, 보셔도
1: 예,
0: 되죠.
1: 예, 예. 예.
0: 자, 네 번째는요.
1: 예.
0: 야르 야르
1: 아, 야르 이게 저도 우리가 하기엔 좀
0: 이게 근데
1: 약간 좀 그렇지 야르
0: 제가 지금 아, 요거 제대로 못 살렸는데 예, 예. 저희 아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요 야르
1: 예, 예.
0: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싸 오예 아 나이스처럼
1: 예.
0: 기분이 좋거나 신날 때 내뱉는 긍정 감탄사입니다.
1: 예
0: 우리 때는 뭐 따봉 같은 거 있었어요.
1: 따봉 따따봉 따봉 예예 예, 예.
0: 요즘에 야르
1: 키왕짱 키왕짱 예.

0: 됐어요. 이게 다시 유행하는 거예요. 신조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그맨 류근일 씨가 구독자 60만 명 가까이 보유한 너튜브 웃꼬리즘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을 쓰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편에서는 야르라는 표현을 좀 불편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1: 이게 약간 이게 좀 그 느낌이 왠지 좀 나이 먹은 사람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야르.
0: 아 야르 그 느낌 아니고 제 아들 게임하면서 야르 약간 이렇게 야르.
1: 아무튼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하기에는

0: 약간 좀 부담이 된다.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원 홈페이지에 야르가 일본어 유래인가요? 질문이 많이 올라온대요. 진짜? 그래서 이제 국립국원의 답변은 야르 어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0: 어렵다. 모르겠다. 예예. 뭐 예.
1: 이거를 저는 막을 순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이상한 말 그럼, 많이 그럼. 썼어요. 근데 예, 이제 예, 어른 예.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0: 그럼. 예, 예,
1: 그러니까 뭐 예. 억지로 막을 순 없다.
0: 옛날에 띠리리리리리 연극 예. 때 이거 얼마 하고 예, 다녔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 동네 반이 연구예요. 네. 띠리리리리. 지금 성인 돼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게 그럼.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가볼까요?
0: 마지막 가볼까요?
1: 예. 난리자베스.
0: 이건 뭐야?
1: 이 밈은 한 인플루언서가 예. 2026년을 강타할 유행어라면서 난리자베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이럴 되기 시작했고요. 난리 났다에다가 영국 여왕 이름인 엘리자베스를 합성해서 우아한 느낌을 더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상관없이 모두 붙일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박명수 미모 완전 난리자베스 오늘 방송 완전 난리자베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0: 우리 또 MG들이 예, 이런 또 밈과 네. 아, 이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
0: 이걸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1: 큰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냥 예, 재밌어서 쓴다라고 그렇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옛날 예. 따봉으로 해서 따봉 이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아이유아이의 노래 듣죠. 갑자기.

0: 자, 민기 씨 방학 퀴즈 있죠?
1: 방아 방아. 자, 방학 퀴즈 나갑니다. 2026년 예. 상반기를 장악한 유행어 핫키워드 살펴봤는데요.
0: 예.
1: 자, 34년 예능 외길 인생. 이 박명수 씨도 많은 유행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박명수 씨의 유행어가 아닌 것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주시죠. 1번.
0: 우이씨.
1: 2번.
0: 안녕하세요.
1: 3번.
0: 너 오늘 뭐 하는 미우?
1: 4번.
0: 여보세요?
1: 자, 문자번호 샷8910번, 남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부스팅 앰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내 건 유행된 게 없어. 우시도 하는 사람 없고. 안녕하세요. 예, 예. 없잖아. 예,
1: 아니요, 그 유행했어요.
0: 안녕하세요. 새끼니? 이런 거 다 내가 했거든. 예, 예. 너 뭐 하는 미우? 예. 내 건 유행 아니에요. 여보세요?
1: 예, 예, 예. 다 근데 박명수 형님 거 같기도 하네요.
0: 예, 저 쌉싸리 와요나 뭐 되게 예. 많아요. 예. 아, 아닌

0: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0: 미라클, 베이비복스 등 걸그룹들 사이에서 독특한 노래 스타일로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와 동시에 엽기 가수란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1: 왜 엽기 가수야? 얼마나 독특하고 좋았는데.
0: 그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큰 안경 쓰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자두는 6월부터 9월까지 시기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여름 제철 과일. 붉은색과 노란색이 적절히 섞이고 하트 모양인 게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자두 요즘 너무 맛있고요. 다른 과일과 같이 이게 보관하면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지퍼백 등에 따로 담아서 보관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예, 예. 자두의 보관법까지.
1: 자두 진짜 피자도 진짜 맛있잖아. 나 피자도 너무 좋아하거든.
0: 맞아요.
1: 와,
0: 맞아요.
1: 자두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 저 제철 과일이니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0: 자, 아,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1: 이 노래 너무 좋아. 아, 귀여워. 그죠?
0: 그쵸.
1: 파파야, 예.
0: 요게 2000년에

0: 여름철 보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진짜
0: 합니다.
1: 체리가 몸이 좋대요. 잠 안 올 때도 네. 잠자기 전에 한 매달 드시면은 그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0: 이상하게 체리는 잘 안 먹어. 자두는 많이 먹는데.
1: 근데 체리는 약간 네. 좀 고급스럽지 않아 느낌이?
0: 난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1: 나는 약간 체리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 왠지 모르게. 네. 자두. 네. 자두는 맛있고. 자두 너무 맛있고 달고 너무 맛있고 체리는 약간 좀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0: 체리는 그 딱 요렇게 생긴 술잔에 네. 딱 담가가지고 그지 먹고서 한 입 약간 깨물.
1: 어 약간 체리는 좀 뭔가 좀 보석 같은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0: 맞아요, 예, 맞습니다.
1: 에메 예. 네. 그 보석도 있잖아 그런 색깔 보석 뭐가 있지? 루비.
0: 그렇지, 루비.
1: 아 루비 느낌이 난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파파의 노래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자, 두 번째 빅보드 차트 한번 또 시작해볼게요.
1: 자, 앞에서 이제 과일 노래 예. 세 곡 들어봤잖아요. 예. 이어서 예. 세 곡이 남아있는데
0: 어떤 노래예요?
1: 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
0: 예.
1: 네 번째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이게 저 예. 악기 구성이 달라 옛날 노래하고.
1: 아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1: 저는 뭐 그런 예.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다르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0: 새로워요.
1: 뭐 새로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비트를 많이 쪼개요. 예. 따다따 두따두 따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악의 좀 그 장르가 좀 달라요. 예,
1: 엄청
0: 예, 예.
1: 전문적이라고는 좀 판단하기
0: 정말 아, 좀.

0: 정훈 씨랑 같은 소속사였는데 응원하는 마음에 노페이로 이 곡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신양의 명대사.
1: 예.
2: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내 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1: 연기 진짜 못한다.
0: 진짜 못한다, 그렇죠?
1: 예.
0: 예. 이거와 함께 흘러나온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다행히 나중에 노페이였잖아요. 보너스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1: 다행이네요.
0: 근데 이 곡이 여름과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 2000년에 조성모 씨가 매실 음료 광고 하나 찍었는데 난리 났었거든요.
1: 예.
0: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 한마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명 조매실, 매실 왕자, 매실 오빠로 자리매김했거든요. 이후에 매실 농장 사업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고요. 아무튼 이 천연 소화제로 불리는 매실이 동의보항에도 나오는데
1: 예.
0: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40도에 가까운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차량

0: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예전에는 손편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뭐 멀리는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심지어 저 진짜 어릴 때는 뭐 펜팔?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외국 친구랑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막 그런 편지를 받고 답장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손편지 쓰고 계신가요? 네. 옛날에 라디오에 그런 거 많이

더 일이 더 힘드네요. 남들 마실 물을 배달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폴킴님의 시원한 커피 받고 싶네요. 그 해나 누나 집 앞에 가면요 생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나가 마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빨리 가져가서 드세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가강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듣고 왔습니다. 우리 가요광장 이름으로 노래나 하나 만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다 그래 출근하기 싫어서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뭐 이런 거 괜찮다. 제목을 줄이지 않고 늘리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734번님께서 출근하는데 부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단둘이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어색해서 괜히 층수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폴디는 스몰토크 잘하시나요?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스몰토크 이렇게 뭐 못하지도 않지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약간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또 게스트분들도

가 이제 다른 사람들 집에 가서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그분의 장점은 칭찬을 정말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부장님한테 뭐 부장님 주말에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 색이 되게 좋으신데요. 되게 좋은 향이 나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좀 향기도 좋고 뭐 좋은 거 바꾸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은 판타지 속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1734번님께서 아보카도가 저렴하길래 잔뜩 샀어요. 그리고는 직접 과카몰리를 만들었답니다. 나초에 얹어 먹으니 얼은 음료가 생각나지만 아직 대낮이니까 참아볼게요.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 폴디는 좋아하시나요? 아보카도 좋죠. 맛있죠. 왜 맛이 없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아보카도가 물을 진짜 많이 먹는 건 아시죠? 네, 아보카도 때문에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이렇게 촉촉하고 쫀득한 맛을 먹는 거긴 한데 또 아보카도가 이 딱 적당히 잘 익은 정도를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요즘은 뭐 완벽하게 후숙된 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041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제가 참 아직까지도 이 가사 누가 썼는지 궁금한, 네, 하지만 그 멜로디가 참 좋은, 네, 그런 노래입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물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등목은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더우면 예전에는 에어컨을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덥다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화장실로 저를 이제 데려가서 자 엎드려 하면 이제 등에다가 이제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쫙 뿌려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 시원하긴 해요. 네. 노래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선아님의 신청곡 세븐틴의 Holiday 그리고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세븐틴의 Holiday 그리고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듣고 왔습니다. 7909번님께서 잠시 멈췄던 러닝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 일어나니 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3kg는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뛸 거예요. 폴킴님도 종종 러닝머신 뛰는 것 같던데 계속하고 있나요? 저도 한 그 최근 한 2주 정도 러닝을 거의 못했어요. 물론 저 막 정말 다른 연예인들 막 러닝 오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막 그분들처럼 이렇게 장거리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못했더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몸이 무거워진다 그래야 되나? 몸도 무거워지고 약간 이렇게 배가 살이 찐 건 아닌데 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이제 저 마사지 해주는 선생님이랑 PT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배 쪽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514번님께서 전 요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먹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입니다. 부채에 먹그림을 그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려고 해요. 폴디도 취미로 붓 잡아보는 거 어떠세요? 어? 이거 사진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꼭 그 검정 먹이 아니더라도 먹그림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약간 먹그림이라 그래서 먹을 갈아서 그걸로 그리면 먹그림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물감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지금 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약간 보라색, 되게 예쁜 보랏빛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런 꽃잎에 그 다음에 녹색 이파리까지 무성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오호, 먹그림은 저는 뭐 서예 이런 거 어릴 때 배워본 적은 있는데 먹그림은 그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 이런 취미 한 번씩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를 넘나

서늘북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경기광주 분기점에는 사고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부근이고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3차로 막혀 있어서 복정부터 주춤합니다.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개봉 1동 사거리 쪽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챙겨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두로버님께서 오랜만에 깨똑 프로필을 바꿨어요. 여행지에서 자연스럽게 찍힌 제 뒷모습이었는데 엄마가 보시더니 얼굴이 잘 나온 앞모습을 해놔야지 뭐하러 뒷모습을 올려놨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감성이야. 폴디의 프사 선정 기준도 궁금하네요. 무조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데 그냥 잘 나오면 안 되고 그 이 프로필 사진은 사실은 뭐랄까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딱 눈에도 각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동그라미로 작게 작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작은 화면에 들어갔을 때도 나인 게 좀 티가 날 수 있는 뭐 배경이 인상 깊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크게 나왔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뒷모습으로 해놓으면 제가 어머니 나이 땐가요?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규빈의 Like You Back 듣고 폴짝대 시작할게요.

혼자 풀짝, 둘이 풀짝, 여럿이 풀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위에서 풀짝풀짝 뛰어다닐게요. 풀짝데이.

제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입니다. 폴짝데이. 빌딩 숲속을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처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녀 볼게요. 3908번님께서 저희 엄마는 폴킴님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셨는데 폴디가 발라드 가수라고 말해주니까 처음엔 안 믿으셨어요.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여드리니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엄만 폴디 혼자 신나게 까불고 떠드는 폴짝데이가 가장 재밌으시대요. 어머니, 저의 거미줄에 제대로 걸리셨어요. 이제 못 나가요. 제가 칭칭 말아서 우리 가요광장 안에다 가둬놓을 거예요. 근데 저 가수 맞아요. 그니까요. 이게 사람이 참 달라 보이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제 라디오, 이 라디오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폴짝데이. 오늘은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폴짝 뛰어다닐게요. 같이 웃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흥보고 싶은 거 뭐든 좋습니다. 사연에 신청곡 하나 더해서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은지님께서 입사 두 달 차 삐약이 신입입니다. 점심 먹으면

그리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2244번님께서 에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들 하잖아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참다 못해 병원에 갔는데 오늘 휴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힘 빠집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노래 신청해봐요. 폴킴의 화 좀 풀어봐. 그러네요. 이 노래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요즘에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휴가인 업장들이 진짜 많습니다. 병원을 비롯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 테이블 매트? 식탁 매트? 이게 오치를 한 제품이라서 얘를 수선을 하러 갔는데 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벗겨진 채로 지금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네, 지금 휴가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휴가는 빨리 지나가는데 남의 휴가는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 걸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둘둘 사사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폴킴의 화 좀 풀어봐.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요. 폴디는 마지막으로 밤새 본 게 언제인가요? 즐기면서 일할 수 있게 이 노래 부탁합니다. G.O.D의 Friday Night. 크,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네, 잠을 깰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래가 4분이 안 되지 않아요? 네, 4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4분 동안은 잠을 깨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깨어있었던 거는 저는 일 때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뭐 그래봤자 뭐 한두 번이긴 한데 뭐 친구들 오랜만에 멀리서 온 친구들 만날 때,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놀러 온 친구도 있었고요. 또 대프리카에서 놀러 온 친구도 있었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일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차라리 자고 다음날 혼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퀴즈 타임. G.O.D의 Friday Night. 이 노래 가사에 Friday Night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또 친절하게 보기 드릴게요. 1. 두 번. 2. 여덟 번. 3. 스무 번. 4. 서른 번. 두 번, 여덟 번, 스무 번, 서른 번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차이 안 나는, 네, 그런 형 누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승철의 소리쳐, 그리고 YB의 잊을게.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괜찮아요. 저는 안 했으니까요. 근데 형이 아마 모창을 못하는 가수를 찾는 게 더 어려울걸요. 네. 박드근님의 신청곡 VOS의 큰일이다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가끔 아, 왜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지? 싶죠.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근데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어려움이 미래의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지도 누가 알아요. 어차피 힘든 건 한 번은 옵니다. 그럼 내가 타이밍을 정하는 게 낫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먼저 싹 해치워 봅시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난데.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0: 다들 지금 어려움 좀 겪고 계시다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4시는 저랑 잠깐 그냥 쉬었다 간다. 네, 잠깐 쉬고 약간 운동화끈 이제 동여맨다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이제 AI, 우리의 AI 게스트홍이랑 수다 떠는 것도 들을 거고요. 또 세상 깔끔한 남자 브라이언 씨 아시죠? 네, 색깔남. 너무너무 깔끔한 남자 브라이언 씨랑 외국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뭐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귀만 이렇게 살짝 쿵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선생님들 말씀 잠깐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슈퍼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보니까 다음 주 저희 그 100일 파티 하는 날짜가 휴가 피크래요. 완전 피크. 그래서 극성수기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9월쯤에는 살짝 늦었지만은 살짝의 그냥 콧바람. 휴가 아니에요. 이건 콧바람이에요. 난 휴가를 일주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 휴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콧바람 쐬러 잠깐 가보려고 계획 중이긴 한데요. 좀 덜 붐빌 때, 덜 더울 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9월쯤으로 잡아봤어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사연이 좀 많이 왔어요. 볼게요. 3723님이요. 퀸디, 저는 가족들이랑 계곡으로 캠핑 왔어요. 저는 막내 찬스로 강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퀸디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라고. 거기가 천국이죠. 어쨌든 간에 계곡은 옆에만 있어도 들어가지 않아도 시원하거든요. 그럼 강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수박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해요? 좀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안고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지 어떠세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아지가 또 물에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아가지고 예, 이번에 한번 갈 수 있으면은 가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집 포니 강아지 포니를 계곡에 데리고 자주 가세요. 그러면은 물에서 발 담그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거 그 보내드릴게요. 영상 인스타그램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너무 귀엽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네, 저 그거 공유 드릴게요. 광명호랑이님이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 바다가 없는 대구로 왔어요. 41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대구 와서 납작만두랑 대창 먹고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려다가 정말로 너무너무 더워서 물놀이로 작전 변경했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이 더위를 다 전달하지 못해요.

대구분들 이런 온도에서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리스펙. 나 난생 처음 들어봐요. 대구로 여름휴가 간 사람. 잠깐만. 베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아니 어째서?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면 대구는 좀 덥잖아요. 많이 여름에는. 그 좀 약간 가을에 선선할 때, 봄에 좋을 때, 겨울에 오히려 추울 때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여름 휴가를 대구로. 되게 먹고 싶은 게 있으셨나? 아, 뭐 납작만두랑 대창 때문에 가셨나 싶기도 하면서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광명호랑이님. 일단 한국에 유일무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어떻게 작전 변경을 잘하셨네요. 물놀이로. 왜냐면 이제 온 김에 여기서 내가 더위 먹더라도 끝까지 있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약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경험하시는 거네요. 극강의 더움과 극강의 시원함까지 경험을 하시면 사실은 그게 최고죠. 마치 제가 사우나를 하는 것처럼요.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전국 스케일로. 저는 이제 목욕탕 안에서 그렇게 즐기지만 전국적으로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58님이요. 휴가 내고 가족들이랑 제부도에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갈매기가 너무 많아서 바다 구경보다는 갈매기 구경만 실컷 하고 돌아왔어요. 아쉽기도 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싶어서 잊어버리려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출신이긴 한데 더 어렸을 때는 화성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부도와 굉장히 가까운데 제부도 드라이브 다녀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제부도 드라이브 하기 코스가 딱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칼국수 하나 딱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반가워집니다. 다음에 드라이브 뮤직 제부도에서 한번 해볼까 봐요. 진짜 드라이브 하기 좋거든요, 거기가. 예, 한없이 쭉 이어진 그 도로가 굉장히 드라이브 하기 좋은데 반갑습니다. 5675님이요. 냇가에 구명조끼 입고 몸 담그고 둥둥 떠 있으니 행복이 뭐 별건가? 이런 게 행복이지 싶네요. 다슬기 잡으러 들어간 신랑 슬슬 나올 시간인데 다슬기 수제비 딱두번 끓여 먹을 양만 잡아오면 좋겠어요. 물 무서운 울 강아지도 발 담그더니 얼음 하고 있다가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는 거 보니 너무 좋으네요. 아, 맞아. 그발 담그고 있으면 얼음 하고 있잖아요. 시원하면서도 지금 목욕하는 건가? 나 목욕 싫은데. 그런 느낌으로 얼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좋아해요. 아, 다슬기 많이 잡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슬기 이렇게 탁 해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 참 좋은데 뭔가 약간 평화로운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행복이 뭐 별거겠어요. 사실상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브 라디오. 방학을 해서 그런지 우리 영크크 귀빈이들의 사연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귀여운 영크크 귀빈이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6043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이에요. 삼촌과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삼촌 댁에 게임칩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은데 어떡하죠? 아이고, 어떡해. 요거는 근데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퀸디가 말해줄게요. 엄마한테 덜 혼나는 법. 처음에 잘 깔아놔야 돼요. 탄탄하게. 엄마 내가 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써먹지 말고 다른 곳에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세번할수 있어요. 1년에 세번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다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고를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죄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면 그게 연기일지라도 엄마가 속으로 내심 귀여워하면서도 그때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아 속았다. 아 속았다. 아 얘가 이런 꼼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정미정님이요. 조카들 장난감 선물 사러 백화점 가고 있어요. 한살한살 먹을수록 사줘야 할 장난감 종류도 바뀌네요. 크크크. 벌써 조카가 3명이에요.

네, 맞춰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많이 비싼 모자인가? 아, 궁금하네요. 이 모자는 또 무슨 모자인지. 가끔씩 이런 거 좀 이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지네요. 7300님이요. 가비님, 저희 신랑은 직업 군인인데요. 이번에 군부대 내에서 화생방 훈련에서 1등 했습니다. 오늘 상 받았어요. 신랑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축하해주세요. 내 남편 멋지다. 라고 7300님이 또 이렇게 자랑해주셨어요. 직업 군인 남편을 둔. 네, 자랑해주셨어요. 어떻게 화생방 훈련 진짜 힘든 거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 뭐였지? 고등학생 때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 근데 고등학생 때 그거 왜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되게 싫었나 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거길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을 시켰어요. 예, 네, 그래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벗었어요. 복면까지 벗고, 눈 절대 비비지 말고, 눈 그냥 감고, 입으로 숨쉬라 그랬었나? 코로만 숨쉬라 그랬었나?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압니다. 뭐 고등학생이라서 좀 적게 해줬겠지만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7300님 남편분 축하드려요. 정말 멋지세요. 네, 최고 최고.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우리 점점 분량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의 AI 게스통 만나볼게요. 노래는요, 디오의 팝콘,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약간 금요일에는 연애하기 좋은 날, 데이트하기 좋은 날 느낌 있잖아. 그 감정 좀 끌어오르게 다정한 말투로 아주 잘생긴 남자 목소리로 나한테 말 좀 걸어줄 수 있어. 얼굴 보면 깰 수 있으니까 눈 감고 내가 들어볼게.
1: 가비야,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있지? 더위 덜 타는 너지만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오빠가 걱정이 돼. 그래서 곁땀 흘리진 않는지.
0: 곁땀? 아니, 그런 멘트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스윗하게 말이야. 아, 지금 느낌 좋거든? 근데 약간

0: 제 마음대로 페이 지급이 좀 어려우세요.
1: 아유, 들어가서 뭐 어떻게 먹겠다.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0: 야, 다시 스통이 등장. 스통이 컴온. 스통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뭐 어떻게 이 더위 좀 생각 안 나게 해주는 그런 뉴스 없을까?
2: 네, 전국이 불타오르고 있는 요즘 기온이 0.9도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황산 중턱 얼음골인데요. 계곡물은 발을 담그기 어려울 만큼 물이 차다고 합니다. 얼음골은 경남 밀양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겨울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얼음골로 가시기 바랍니다.
0: 와, 대박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그렇게 시원한, 아니 추운 곳이

0: 채소나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좀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1: 다음은 1295님의 소식입니다.
2: 저희 집 고양이가 엄청 시크하거든요. 이름을 불러도 듣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고 밥 줄 때만 쪼르르 와서 먹어요. 그래도 사랑해 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소파에서 TV 보는데 갑자기 제 무릎에 올라오더니 허벅지에 꾹꾹이를 나는 거예요. 저 진짜 감격했어요. 너무 황홀합니다. 이래서 고양이 키우나 봐요.
0: 아니 그 개냥이 키우면 너무 귀여워서 미친다고들 하는데 1295님은 고양이도 시크한데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고양이들이 알아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을 한대요. 자기 이름 알아듣고 자기 부르는 거 아는데 내가 너 부른다고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못 들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아 약간 시크한 고양이인 것 같은데 밀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은 H님의 소식입니다.
3: 저희 회사는 연차 신청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도 연차가 남아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는데요.

0: 가비님 정신 차리세요.
1: 아, 우리는 월요일날 보자. 그럼 안녕.
0: 네.
1: 저희는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듣고 다시 올게요.

남편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들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누구 밑에서 일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수입이 생기는가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많은 돈을 넣었죠. 그렇게 주식을 한 지 10년 조금 못 되었는데 그동안 상장 폐지 3번 당하고 소중한 돈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실패를 했으면 꿈을 잡으면 좋겠는데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60%인데 그만하라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가비님 내 말이 맞죠? 저희 남편 그만하는 게 맞죠?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주식을 해서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공감할 수 있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그 외에 이점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주식장을 보고 왔는데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60% 그만하는 게 맞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심장이요.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갈 수 없다. 내가 내 은퇴를 이렇게 할 순 없다. 내가 본전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플 라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매송부터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아주 클래식한 대결로 가볼게요.
1: 3, 2, 1, GO!
0: 물냉면 대 비빔냉면. 이거 정말 먹을 때마다 고민되는 것 같은데요. 아, 나 오늘 냉면 먹어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냉면이 더 끌리세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고른 10분께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골라주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저는요. 물냉과 비냉. 저는요 당연히요. 물냉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름에 물냉이라고 생각해요. 그 육수 그거. 아, 맛 안 보실 건가요? 이렇게 싹 섞어가지고요. 그 양념하고 함께 그 버무려진 그 육수 말이에요. 저는 그거 먹으려고 냉면 먹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비냉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요. 오늘 비냉도 꽤 많이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물냉 골라주신 10분 명단은요. 제가 가비의 스베레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에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님이랑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철제 선반은
6: 렉렉스 비드 렉.

모르면 어때요?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힙이다. 지금 가장 트렌디한 인물만 골라서 언박싱하는 시간, 아는 것이 힙이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향기로 가득해요. 어느 누가 나왔을

0: 때보다도 더 향기롭고요. 이분 300평짜리 대저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어 너무 잘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퀸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계신 브라이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는 퀸은 아니지만
0: 네, 킹의 마인드.
1: 킹의 마인드도 아니고 그냥
0: 네.
1: 늘 어릴 때부터 그냥 좀 멋지게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0: 정말 근데
1: 그래서
0: 늘 네.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할지 이루기 쉽지 않거든요.
1: 그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완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네. 아니 브라이언 씨가 저보다 선배 DJ세요. 지금 KBS 월드라디오 채널에서 K-POP 커넥션이라는 프로그램을
1: 맞아요.
0: 4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아니 네. 근데 어떻게 4년을 하셨어요? 바쁘신데 4년을
1: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근데
0: 진짜
1: 신기한 게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타임이.
0: 정말요?
1: 저는 이제는 4년 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0: 네.
1: 갑자기 어느 날 또 언제 시작한 날짜도 기억 안 나니까 PD들하고 네. 작가들이 뭐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거 뭐 풍선도 해서 축하드려요 해서 뭔 날이지? 그래서 오늘 뭐 3주년 4주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0: 네.
1: 근데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0: 그냥 네. 시간이 지나가신 거예요?
1: 그죠.
0: 안 힘드셨어요?
1: 힘들 때도 많았고.
0: 여의도까지 네.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집이 이제 그
1: 멀다 보니까
0: 멀으니까 대단하십니다.
1: 네.
0: 라디오를 해보니까 정말
1: 얼마 됐어요 지금?
0: 저 지금 100일도 안 됐어요.
1: 진짜로?
0: 네.
1: 근데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0: 네.
1: 가비도 이젠 오래 했구나라는 느낌 되게 자연스러워서
0: 정말요?
1: 네.
0: 너무
1: 너무 잘하고
0: 있어요. 방송인이 돼버렸나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네. 처음 만났을 때가 청소광에서 만났을 때예요.
1: 맞아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0: 그쵸?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했잖아요. 근데
1: 우리는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네. 사람들이 어 둘이 원래 친했나?
0: 그러니까
1: 짰어? 그래서 하나도 안 짠 거였는데.
0: 아니 근데 그렇죠? 워낙에 저도 브라이언 선배님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냥 그 컨텐츠에서 워낙 많이 보니까.
1: 그죠.
0: 그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어 저분 나랑 잘 맞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확실히.
0: 실제로 만났을 때 아닌 네.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브라이언 선배님은 딱 만나자마자

0: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청소관 가비가 섭외됐다 우리 PD가 얘기해 줬을 때 그래서 네. 가비?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가비 씨의 춤추는 모습과 그런 거 보면은 네. 이런 애티튜드랑 이 퀸의 마인드 같은 걸 갖고 있는 거를 네. She's my girl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나랑 좀 맞을 것 같다 전 또 해외에 살다 왔으니까 뭔가 와. 나랑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가비가 교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 아 그러니까
0: 느낌이
1: 교포조차 네. 속이는 그쵸. 그때는 그 외모였죠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0: 뭐 춤도 그렇고 네,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1: 진짜. 어. 아 근데

0: 저도 세 번 이상은 또 안 줘요. 어. 약간 야구처럼.
1: 그러니까.
0: Three strikes you're out. 이런 말 와.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딱 봤을 때도 뭐 선배든 친구든 동생이든 내가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좀 지나치게 하면 이 사람 그냥 아웃시키자. 아.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한테 막 뭐 욕을 하고 난 너 싫어 이제 않고 조용히 그 사람 내 머릿속에서는 살인을 하는 거죠.
1: 예. 아, 살인을 한다.
0: 네.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You're dead to me. 당신은 나한테는 이미 죽은 인간 같아. 걸어 다니는 인간이다.
1: You're dead to me도 너무나도 네. 저 너무나도 외국인 같아. 진짜.
0: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말로는 제가 난 너 싫다 나랑 안 맞다 얘기는 안 하지만 볼 때마다 그냥 좀비 같아요.
1: 정말요?
0: 이게 마음과 사랑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좀비 같은 존재가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는.
1: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브라이언 선배님이 한국에서 정말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마음이나 사고방식을 계속 뭔가 그 유지하신다는 게
0: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요.
1: 진짜.
0: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료 가수들도 그렇고 뭐 연기자들도 그렇고 잘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다 변했다. 그 사람 너무 인기 많아서 변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변한 건 아니고 우리 변하게 만드는 그런 메이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니지먼트든 팬덤이든 근데 팬덤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우리의 스타니까 나는 그냥 난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질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제가 대본도 지금 안 읽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아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게 더 쿨해요. 그거 봐, 이게 교포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자 박준영 형 같아요, G.O.D.에. 그 형은 뭘 예능한 나가면은 형 대본 봤어? 요! 대본 왜 봐, 맨! 이러거든, 형은. 절대 안 보더라고, 형은.
1: 아니, 근데 원래는 저도 좀 의지를 많이 하는데 네. 워낙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깊어요. 뭔가 약간 엄청 생각을 오래 하셨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서
0: 그렇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거기서 질문해서 빨리 지원하자 이게 아니라
1: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0: 저 술 한 잔 주실래요?
1: 아니 근데 브라이언 선배님이 사실 퀸가비에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분이세요.
0: 기억나죠.
1: 네, 퀸가비.
0: 그 파란색 드레스에 강아지도 드레스 위에 그냥 밟고 다니고.
1: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퀸가비에 나와주신 게스트 분이신데 그때 이제 댓글에요. 브라이언 다시 불러야 된다. 그는 퀸가비의 개국공신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처음 나와주셨을 때 너무 정리가 안 됐었고 이게 컨셉이 뭔지도 몰랐었을 텐데
0: 그쵸.
1: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0: 사실 저도 그 미국 그런 리얼리티 방송 그런 그런 건지도 모르고 작가랑 PD한테 대충 설명드렸을 때는 뭐 그냥 프리하게

0: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그 다음에 동희하고 은혁도 우리 집에 와서 그때 너튜브에 나왔지만 그때 원래 환희가 같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환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람에 그때 못 오고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그 비하인드도 모르고 댓글은 갑자기 막 왜 환희는 초대 안 해요? 왜요? 슈즈 뭐 후배들만 초대하고 환희 초대 안 해요? 난 속은 답답한 거지. 초대했는데.
1: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저도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데요.
0: 우린 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뭘 준비해 왔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1: 그러니까.
0: 자기 말만 앞서가는 거야.
1: 그러니까.
0: 그냥 아

0: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뭐 네. 아이돌 출신 뭐 브라인이면은 뭐 운동하니까 뭐 막 안 먹겠지. 근데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1: 와.
0: 또 저는 이제는 알잖아. 우리가 예능도 많이 봤지만 그런 가식적인 그런 리뷰 싫어요. 갑자기 그 맞아. 식당에서 뭐 홍보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건지 해서 저는 먹방할 땐 절대 저는 협찬 안 받고
1: 네.
0: 내돈내산으로 가서 네. 먹어보고 네. 그래서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연예인분이 갔던 식당이 되게 유명해지고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갔어 저는. 갑자기 나는 대놓고 거기에다가 어, 형 여기 맛있다고요? 내 취향 아닌데. 근데 난 이제는 그거를 맛없다 이건 아닌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1: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근데 솔직한 마음 말하는 거죠. 여기는 면은 뭐 쫄깃하다. 여기는 밥이 너무 불었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말해줘야 사람들도 어 브라인이 왜 좋은지 알겠다. 아니면 브라인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1: 네. 어 저도 너무 나가고 싶어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요.
0: 오늘 한번 네. 나오세요.
1: 아 당연하죠.
0: 최근에도
1: 그냥 아직 갑니다.
0: 업로드는 안 됐지만 네. 최근에도 본인과 비슷한 본업 게스트분이 나왔었어요.
1: 하리무.
0: Nope.
1: 아니요. 네, 그치, 리더?
0: 춤인데.
1: 네. 그 집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0: 이제가 한 1년, 1년 2~3개월 정도 됐나?
1: 네. 아니, 친구들이 네. 얼마나 자주 오세요?
0: 아, 좀 지겹네요, 이제. 이게 진짜 가을하고 네. 봄은 조금 잠잠해요.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1: 네.
0: 여름 되니까 최근에도 형 저 8월 며칠 날 생일인 건데 어 오빠 나 이 7월 며칠 날 뭐뭐 있는데 해서 일부러 우리 집이 무슨 수영장 렌트룸으로 생각하나 봐서 풀파티 하고 싶어서 풀파티 해줬지.
1: 진짜.
0: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1: 어머, 사람 좋아라. 그걸 풀파티 열어주셔 또.
0: KBS 라디오 우리 작가가 PD도 제가 이사 가고 나서 한 분도 집들이 못 왔어요.
1: 네.
0: 왜냐하면 또 한 분은 갑자기 아팠고 한 병 한 네. 분은 또 아기 낳고 하니까 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가 또 이제는 최근에 또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고 네. 그래서 날씨 안 좋으면

0: 세파티 좀 하려고 하면 대가리 받아야죠 그거는.
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줘서 어느 동생이 풀파티 했는데 내가 물었어. 너 생일 선물 뭐 필요해? 그래서 아 형 그런 거 안 해도 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집을 이용하게끔 16명 왔는데 근데 거기다가 지금 맥주도 샀지. 내 술도 다 먹여주고 햄버거도 샀지. 핫도그 내가 직접 바비큐 다 해주고.
0: 그래서 친구가 많으시다. 그래서 친구가 많네. 근데 그

0: 이 자식들도 새로운 삼촌도 만나보고 싶고. 근데 우리 놀러가도 돼? 그래서 나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대놓고?
1: 진짜
0: 약간
1: 스타.
0: 그 있더라고요.
1: 진짜 스타.
0: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린 브라이언은 갑자기 나 좀 생각해볼게 하겠지만.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연락도 안 한 놈이?
1: 아, 그 잘하고
0: 갑자기
1: 진짜 그렇게 해야지.
0: 그다음에 대놓고 그리고 또 난 우리 집이 노키존이야. 애들 데리고 오기만 해봐. 베이비는 오케이지만
1: 그러니까 베이비는 오케이.
0: 베이비는 괜찮아.
1: 키즈는
0: 키즈. 왜냐면 키즈는 말하잖아 또. 엄마 이거 해줘. 삼촌이 이거 해줘. 순간적으로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너 우리 집에 온 걸 고맙게 생각 안 해?
1: 아, 노키즈존이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씨의 집은 노키즈존이에요. 네. 네. 베이비는 괜찮습니다.
0: 베이비는 말 못하니까.
1: 네. 그럼 저 여기서 네. 퀴즈 나갈게요. 지금은 청소광, 깔끔쟁이, 평택 홍보대사로 유명한 브라이언 씨. 사실 이분의 시작은 R&B 듀오였다는 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씨가 속한 R&B 듀오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플라이 투 더 스리라차, 2번 플라이 투 더 스파이더맨, 3번 플라이 투 더 스터디 카페, 4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0: 어렵다.
1: 저희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 네. 작가님이. 네, 브라이언 씨가 속한 R&B 듀오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플라이 투 더 스리라차, 2번 플라이 투 더 스파이더맨, 3번 플라이 투 더 스터디 카페, 4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바다 클리너 보내드릴게요. 오. 아, 바다 클리너 우리.
0: 어떤 거예요? 저도 써보고 싶다 이거. 좋은 건지.
1: 청소광이 왔으니까 네. 바다 클리너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금요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코너 아는 것이 힙이다. 미국에서 온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죠. 브라이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퀴즈 내드렸죠. 네. 브라이언 씨가 속한 R&B 듀오의 이름 정답 뭐였나요, 브라이언 씨?
2: 바로 number 4, Fly to the Sky.
1: 와우.
2: 네. 너무 발음 정확했나요?
1: 발음이 너무 좋아서.

0: 날 때가
1: 아, 코가 너무 oh 좋으시니까
0: 진짜로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코털이 내 코에서 그냥 피부도 다 찢어질 것 같은 코피 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
1: 코털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코털이 찢어질 것 같이 냄새가 지독하시다.
0: 그렇죠.
1: 아 그러면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그거 싫죠 그것도.
1: 그렇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래도 신고 침대 들어가고 그러셨어요?
0: 아니요 이게 예전에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 가족들은 그렇게 안
1: 하죠.
0: 그러니까 미국 집이지만 그래도 한국 에 있는 것처럼 살았죠. 한국인들
1: 아무리 미국인이어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런 그렇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0: 은근. 그 은근 여기는 shoes off house라고 룰 많이 해요.
1: 맞아,
0: 여기는 무조건 shoes off.
1: 맞아.
0: 들어오는 순간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약간 깨달은 게 나가서 내가 아스팔트 밟으면 흙이 묻어 있지. 그 다음에 뭐 공원 같은데 가면은 강아지 응가도 묻을 수 있지 신발 밑에. 그러니까 신발은 벗어야 됩니다.
1: 벗는 게 맞죠.
0: 맞아요.
1: 김현승님은요. 미드랑 비슷하거나 다른 파티 문화 앤 프롬파티 궁금해요. 미드 보면 문 열린 집에 다짜고짜 들어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놀기도
0: 많죠.
1: 하더라고요.
0: 그 그런 파티가 많고 근데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인 학생들이 왜 그거 얘기 왜 했어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파티에서 알고 보면 엄마 아빠가 해외 놀러 가고 베케이션 같은 거 그래서 빈 집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8월 말에 뭐 하와이에 간다. 며칠 동안 안 온다 그러면 걔가 미리 그때는 이제 문자라는 게 없었죠. 네,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근데
1: 문자도 학교, 없던 시절.
0: 그렇죠. 학교 가서 소문 내는 거지. 우리 집에 며칠 날 와. 뭐 8시까지 와. 먹고 싶은 거 갖고 와. 뭐 하면 파티 그렇게 하는 거죠.
1: 그냥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죠.
0: 그렇죠. 옆 학교도 오는 학생들도 있고 소문 나니까.
1: 아, 소문 나니까.
0: 또 그때는 이제는 관심.
1: 재밌겠다.
0: 그렇죠. 썸 타는 애들도 이제는 나는 옆 학교에 애랑 좀 썸 타고 있는데 데리고 와도 돼? 나 아는 친구 여기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데리고 와도 돼? 그럼 나중에 내 머릿속에는 20명 초대했는데 진짜 60, 70명이 올 때가 있어요.
1: 너무 재밌겠다. 네.
0: 그때는 재밌었죠.
1: 그때는.
0: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1: 그치. 왜냐면 또 치워

0: 테마를 그런가? 그렇게 잘 잡으면.
1: 아, 잘 잡으면 한국에서 할 수는 있죠. 맞아, 그쵸. 맞아. 어, 좀 인싸 하객들 있고 하면은 좀 더 추구할 테니까.
0: 아, 왜 한숨 나오지? 난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한숨 나오지?
1: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브라이언 씨랑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0: 너튜브 찍을 때도 그 덮는 머리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0: 팬들은 그거 좋아하지만 저는 어릴 때 그거 싫었던 게 기름이 차는 것 같아요, 이마에. 그럼 여드름이나 트러블 생길까 봐 불안하고.
1: 미생 이슈로 인해서.
0: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눈 찌르는 느낌 제일 싫어 저는. 머리.
1: 아 실제로 네. 앞머리 있으면 진짜 기름이 이마에.
0: 맞아요.
1: 예, 네, 끼잖아요.
0: 그 너무 싫어서 저는.
1: 네. TLK님이요. 예전에 영어과에도 회섰다고 했는데 잘 가르쳤다는 썰이 있어서 스스로 정했던 과의 규칙이나 팁 궁금해요. 영어 어떻게 가르쳤는지.
0: 저는 옛날에 진짜 활동하면서도 되게 돈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네. 알바로 영어 과외를 해줬어요.
1: 누구?
0: 그 아는 저희 사촌 누나의 아는 언니분이었어요.
1: 아~
0: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영어 과외 하는데 저는

0: 한국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프트가 있어요. 그 love language니까 사랑의 언어죠. 이게.
1: 맞아,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한국어로 하면 인정하는 말, 함께 보내는 시간, 스킨십, 그리고 선물, 또 봉사. 그쵸?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거거든요.
0: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네. 브라이언님은 어떤 거세요?
0: 저는 하는 게
1: 네.
0: 여기는 receiving gifts라고 써있는데 저는 주는 걸 많이 하는 편인 거고 선물 그 사람한테 관심 있다 보면 그다음에 그
1: 맞아 진짜 선물 많이 주셔
0: acts of service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 네. 진짜
0: 근데 저는 웃긴 게 네.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퀄리티 타임도 중요하지만 워낙 밖에 있으면 누군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1: 너무 인싸라서
0: 혼자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나만의
0: 그렇죠.
1: 아.
0: 재충전해야 되고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퀸디의 선물 창고가 제대로 열렸어요. 스페셜 선물들 푸짐하게 주-

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부터 중동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입장에서 안성까지 긴 구간 막히고 판교에서 짧게 밀립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 부근에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그래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 신발끈 동여매고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1: 자, 이 고비를 넘고 더 한층 미라클들과 만나고 미라클 곁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린 달립니다. 여러분 곁으로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예? 그때가 또 천국이라고 하니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즐기세요. 예. 자, 한유라님 정말 힘들 한 주였어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 너무 더웠죠? 오늘도 진짜 불볕더위대요. 와, 진짜 덥더라고요.
1: 특이한 온도입니다. 예. 특이한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예, 이거 야 내년에도 이럴까 전 벌써 내년부터 걱정하고.
0: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주말부터는 조금씩 이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또 확실히 입추잖아요. 입추가 오면 또 이제 조금씩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겠죠. 예.
1: 이게 이제 지금 농수산물도 좀 햇볕에 농작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결하는 햇빛이면 또 여기에 맞는 농작물이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 네. 원래 올리브 그런 게 좀 이런 온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0: 뜨거운
1: 엄청 뜨거운 네. 저기에서.

0: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옵니다. 유성물산교역,
1: 메딜터너패드,
0: 에어비앤비,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이카운트,
1: 고려기프트,
0: 종근당건강,
1: 유성물산교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0: 이벤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0: 또 평창으로 또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또 무부님은 또 제주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1: 네. 예. 물론 뭐 강릉 바다, 동해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 또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죠.
0: 아, 제주도 좋죠. 예. 무부님 뭐 이번에 가서 아주 신나게 잘 놀다 오세요. 자, 한유라님은 오늘 점심 회식 능이버섯 백숙을 먹고 왔어요. 기운 팍팍 내서 도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좋아요. 그래요. 우리 능이버섯 백숙 뭐 최고죠, 뭐.
1: 네. 예.

0: 이거 프로레슬링 보려고 AFKN 기다리면서 주말에 어렸을 초등학생 때인데도 너무 재밌었지.
1: 워리어 나오고 그랬더군요.
0: 헐크호간이랑 나올 때 진짜 재밌었죠. 아 맞습니다. 자 우리 프로레슬링보다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스터라디오 쭉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분께도

0: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신나게 재밌게 잘 놀다가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1: 자. 혜성 씨는 저는 송파구와 강남구를 지키면서 혼자 미라를 듣습니다.
0: 어허.
1: 길바닥은 완전 잘 달궈진 후라이팬 같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아이고, 바로 불어버리네. 네. 저 죄송한데요. 이 차가운 물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뿌리면 너무 놀라요.
1: 네.
0: 예, 너무 놀라요. 예, 뿌리겠다고 말씀하고 좀 뿌리겠습니다.
1: 나이가 젊어갖고 심장 쪽에 무리가 없어서 저러는 거예요. 나이면 큰일 나요.
0: 예, 자 정혜성님 시원하게 좀 라디오 들으시기 바라겠고, 7247님 전 겨에 생수 얼려서 끼고 외출 중입니다. 겨드랑이에 생수를 얼려서 끼고 외출 중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잘 버텨봅시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봐야 돼요.
1: 축축한데 괜찮나요?
0: 네. 일단은 축축한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 아 너무 더우니까. 자 1612님 군대 간 현철이 엄마예요.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미라에서 주신 커피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0: 현철이는 군대 가서 잘 적응하고 있죠? 그래요. 예.
1: 현철이한테

0: 자, 정상용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1: 앞에 창이 넓어갖고 네. 그냥 햇빛이 그냥 들어오죠.
0: 그러니까요. CNG 버스 특성상 에어컨 모터가 천장에 달려있어서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네요.
1: 아, 천장이 달궈져서.
0: 너무 덥습니다. 전국의 시내버스 승무사원분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화이팅입니다.
1: 네.
0: 그러네요. 아유, 예. CNG 버스가 뭐죠?
1: CNG 버스.
0: 예, CNG. 우리가 무슨 약자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1: 신엔지, 시엔지 이제 버스가 잘 좀 구분이 안 갈 땐.
0: 신엔지, 시엔지. 네.
1: 시내 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엔지,
0: 신엔지 버스. 네. 그래서 시엔지.
1: 탄소.

0: 컴프레스.
1: 아, 아. 내추럴 가스를 컴프레스 했구나. 아, 아 그런 거구나.
0: 안 풀었지.
1: 예. 자, 우리 정상용님 앞으로도 그 버스에서는 꼭 89.1이 늘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예. 자, 우리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레드벨벳의 음파 음파 함께 듣고 2부에 우리 완전 분노할 준비 돌아오겠습니다.

0: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기 사장님, 저 계산기 두들기는 거 좀 봐봐. 아유, 저 손가락, 아유, 저거 좀 봐라. 아유, 얼마나 편할까. 자기 가게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돈 내러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잖아,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만 두들기면 돈이 다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얼마 내고 하고, 돈도 다 자기 거고. 아유, 일은 알바생 시키면 되고. 아유, 좋다, 좋다. 부럽다, 부러워. 아유.
1: 입만 열면 저렇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냥 봐서 다 보이는데요. 옆에 계시던 부장님이 쭉 듣고 있다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0: 아, 부장님 이쪽으로 서세요. 손님들 또 와요. 와, 저기도 단체인가 봐. 줄 선 것 좀 봐. 여기는 거의 떼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바쁘면 돈 쓸 시간도 없지 뭐. 아이고, 좋다 좋아. 얼마나 좋아. 아유.
1: 아니, 윤 차장.
0: 네?
1: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해. 내 맘대로 못하고 돈도 이것저것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자영업 안 해봤으면 말을 마라. 아유.
0: 아유, 부장님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우리처럼 월급 노예로 살면서 윗사람 눈치 보고 힘들진 않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런 삶을 살려야 되는데. 전세계 죄를 졌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아유.
1: 아유, 회사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면 모를까 맨날 놀면서 저런 말을 저렇게 당당히 하네요. 밥 먹고 나선 그 옆에 카페에 갔는데요. 또 카페 사장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0: 저 자유로움의 저 손길, 저 자유분방한 손길 좀 봐. 와, 커피 한잔 만드는데도 그냥 히피 감성 느껴진다. 언제든지 나 안 만들래 하면 안 만들 수 있는 느낌. 저 얼마나 마음이 편한 거야.
1: 사장님 뭐 드실 거예요?
0: 어서 봐. 아우, 뭐 먹지? 야, 저분 봐봐. 근데 사장님 얼굴이 되게 부자상이다, 야. 이 카페 뭐 자기만대로 문 열고 닫고 커피도 마음껏 먹고 하루 종일 향긋한 커피 맡으면서 4시간 보내는 게, 야, 부럽다, 야. 아니, 나도 커피 배울 걸 그랬나?
1: 차장님, 근데요, 저 사장님 요즘 손님 많이 없어서 알바도 못 쓰고 혼자 일하신대요. 요즘 카페 힘들대요. 세상에 뭐 남돈 버는 게 뭐 쉬운 일이에요.

0: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2145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새싹은 아니고 소나무의 솔잎처럼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수영님 껌을 원해요. 부탁해요.
1: 내가 지금 전화번호로 껌을 보내줄까? 이거
0: 선물하기로
1: 문자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껌? 예. 아 이분 근데 문자는 어떻게 그 사 저기 새싹이에요? 아니면 원래 소나무 아 원래 문자도 그래 일사원님 번호를 많이 봤어요. 그래요. 항상 늘 듣고 계신 거 알고요. 우리 이의사원님 번호는 뭐 워낙에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우리 이의사원님께 당연히 저희가 껌형 정수형이 정수형한테 원한다니까 정수형이 주세요.
1: 지금 내 선물하기로 껌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0: 예.
1: 보자 가격이 1,200원.
0: 예. 껌 있네.
1: 아 6,000원짜리 좀
0: 그래.
1: 어이씨, 뭐야.
0: 자 형 빨리.
1: 비싸네. 드릴게요 그냥 방송국으로 껌 드립니다. 휘발.
2: 휘발.
1: 껌이 또 비싼 거.

0: 해야지. 네. 네.
1: 그럴까? 네. 자, 71.
0: 그 물놀이 갔다 와서 네. 한 달 있으면 또 추석이에요.
1: 예. 네. 그럼 금세요, 추석도.
0: 빨리 난 또 저 풀 깎아야지. 북극 추석 갔다 와서 이제 좀 뭐 미적미적 하고 있으면 날 선선해지면서 옷장에 옷 바꾸면은 겨울이라니까. 아. 아이고, 참.
1: 자, 7988님 무주 덕유산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0: 덕유산.
1: 언니네 식구와 같이 다녀왔는데 덥지만 행복했어요.
0: 네, 맞아요. 그렇죠? 가족이 가족밖에 없죠, 뭐.
1: 그래요. 가서 에. 이렇게 또 같이 가족들끼리 휴가 다녀오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댐 개방한 거 아니에요?
1: 이야, 와, 시원하다. 우!
2: 자, 김명아 씨는 음분처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오늘 2714일, 2714번째
1: 시원해.
2: 문자는 후보로 이미 음분처 후보가 됐습니다.
3: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도전은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이제 3부 첫 곡을 맞추는 시간, 3부 첫 곡을 남창희 씨가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제목 맞춰주세요.
3: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랄라라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랄라라라
2: 조남지 사운드.
3: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성수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구리에서 일산 가는 길 불암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막힙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0: 분들. 저는요 7751님 드릴게요. 우리 중딩 딸은 25만원짜리 머리 매직.
1: 비싸다 씨.
0: 오 비싸다.
1: 네. 자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 슈퍼매직 바나나 초콜릿 드립니다. 심단비 임은진 3982 세 분입니다.
0: 자 축하드리고요. 우리 5935님은 원곡은 팝송으로 알고 있지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지조씨와 함께 대결 룸룸룸으로 돌아올 겁니다. 미스터라디오 도움 주시는 분들은 DS 대성하우징,
1: 신차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0: 메딜 토너패드,
1: 키움증권,
0: 스피드

0: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고 나는 이제 이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기질 못한다
1: 웃음을 향한 세 남자의 불꽃 승부
0: 대결 놈놈놈 시즌 6
1: 지조 스무스 말이 필요해 지조스 어서오세요
2: 네 정말 작품 같은 날씨에 폭염을 뚫고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1: 네 지조씨
2: 네 반갑습니다
1: 대결 놈놈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2: 시작을 해야 될텐데 우리 예. 윤정수 씨께서
0: 아 이제 이기질 못하니까
2: 예.
0: 아~
2: 벌써부터 이렇게 기운이 꺾이셔서 어떡합니까? 그래 지난 시즌에는 초반에 네. 파죽 정수를 좀 보여주셨는데 네. 뭐 지금
0: 초반도 안 돼요 이제
2: 초반도, 네. 초반도 안 됩니다. 안 돼. 빨리 6070 음악 퀴즈를 빨리 지금 6070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7080도 안 돼요. 6070이에요. 아니 7080도 우리가 져요.
2: 4050도 괜찮고요.
1: 예.

우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미스터라디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스터라디오 능력고사! 미라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요. 미라와 관련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미라를 들었던 분들, 미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나무 미라클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네. 자, 과연, 와, 미스터 라디오 능력고사. 이야.
1: 자, 오늘 대결은 미스터 라디오 능력고사입니다. 네네. 윤정수와 어우남, 남창희와 민들레, 지조와 무지무지 응원단 여러분은요, 오늘도 각자의 팀을 공격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1등을 한 팀의 응원단에게만 선물이 갑니다.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자, 그럼 미스터 라디오 능력고사 함께 또 풀어볼 첫 번째 미라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자, 우리 네. 아, 자, 누가 먼저 할까요?
2: 자, 오늘 사실 뭐 제가 항상 먼저도 뭐 상관없고 뭐 네. 막내로서 이제 패기를 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1: 약간 죄송 꺼들꺼시는데요.
2: 그런 예. 그런데 저번 주에 지난 주에 제가 예. 세 번째 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껴서 네. 아 첫 번째 했었죠, 참 제가
1: 첫 번째로
2: 그래서 저 첫 번째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1: 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노래 뭐 불렀었죠? 기억이 아, 하나도 안 나요.
2: 사랑한다고 소리쳐. 기억나시죠?
1: 이제 들으니까 소리치니까 기억이 나네요.
2: 이 톤으로 불렀어야 됐는데 예, 예. 제가 또 이승철 씨의 원곡을 네. 원키로 그냥 간다고 제가 예. 너무 좀 과한 도전이었나요?
1: 그렇죠. 그런 게 좀 약간 섣불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0: 어, 좋아요. 남자
1: 제가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먼저 해서 역시. 한번 아예 처음부터 예.

0: 바빠요. 네, 바빠요.
1: 바빠요.
0: 여름 휴가 시간 시즌이라서.
2: 예. 아, 휴가철이라. 끝내야죠. 그렇죠.
0: 네네. 끝내야죠.
2: 내일은 좀 많이 해요. 예. 내일은 요즘 많이 하시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조금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거가 좀 많이 나가요?
0: 파우더요. 파우더. 네일 파우더.
3: 네일 파우더 그건 뭐예요?
0: 이렇게 바르면은 빛 받으면은 그 광이 이제 색깔 있는 광도 있고 투명하게 이제 글레이즈 도넛 마냥 이렇게

0: 바짝바짝 투명하게 빛나는 것도 있고.
1: 바르면 반짝거리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2: 그 야, 나도 그거 하나 사야겠다.
1: 들어오신 지 3년 됐는데, 네. 3년 차신데, 네. 이게 저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0: 아, 동료분들 찬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 좋네, 좋네. 좋네. 예, 매일 듣고 계시죠?
0: 당연하다.
2: 아, 좋습니다. 박주현님께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3: 네.
2: 자, 그 분위기 이어서 저 남철이와 함께 만점으로 가봅시다. 예! 자, 그럼 이제 퀴즈 드립니다. 시계 주세요. 미스터 라디오 청취자를 부르는 별명은

0: 그러면 받는 선물은
1: 팥빙수.
0: 정답. 자, 목요일 코너 현민 씨 대 게스트 조현민 씨의 별명은
1: 정복도. 패스.
0: 자, 2024년 윤정수 남창희 쇼리가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부르고 땡을 받은 방송은
1: 정국노래잖아.
0: 오, 깔끔한 방송에서만 만나는 코너 힘을 내어 미라클에서 여러분에게 응원 드리기 위해 외치는 주문은
1: 힘을 내어 미라미라.
0: 자, 땡이고요. 야,
2: 예, 예. 아, 어려워요. 어렵긴 합니다.
3: 이게 예. 어렵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1: 아 사람... 미라클.
0: 그렇지, 예, 미라클. 근데 미라클은 아셨어야죠.
3: 네, 이건 네, 힌트 좀 조금 줬으면 기적
0: 정말 아쉽네요. 자, 자, 미스라 청취자를 부르는 별명은 미라클이었고요.
2: 네.
0: 자, 목요일 코너 현민 씨대 게스트 조현민 씨 별명은 유바 또는 개찰.
3: 아, 근데
2: 개그맨 경찰.
0: 예, 그렇습니다.
1: 아, 개그맨 경찰.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3: 들으면 다 알지.
0: 응원드리기 위해 외치는 주문은 바로 미카마카, 마카마카.
1: 아, 맞다.
0: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맞습니다.
3: 그래도 우리 방송의 이 용어들을 도전하는 그 자체가 아,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예.
0: 예.
3: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0: 너무 잘하셨고 아직 몰라요. 우리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문제 맞췄어요. 지금 현재까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로 뭐 절대로 여기 소침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남들이 망하길 기다려 봅시다.
1: 망야.
3: 근데 아내는 자. 시원하게 일하고는 계세요?
1: 네.
3: 네, 정말 다행입니다.
0: 예.
3: 자, 우리 저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1: 정수님, 저희 회사 사람들 대부분 정수님 팬이에요.
3: 저요?
0: 네, 이럴 줄 알았어.
1: 아,
0: 네, 이럴 줄 알았어요.
1: 사랑꾼!
3: 사랑꾼입니다.
0: 아니, 알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0: 윤정수 씨가 그걸 한 점 먹게 해줘야지. 이거 안 되겠다.
1: 자, 우리 남창희와 민들레 여러분들, 윤정수 씨한테 도전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더울 때 덥지 않게 일 잘하시기 바라요.
2: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스터 라디오 고사인데요.
3: 네.
2: 남창희 씨가 두 문제.
3: 네, 각각으로 두 문제 어렵게 맞추셨습니다. 네.
4: 대단한 겁니다. 예. 두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3: 두 문제 정도면 맞습니다. 출제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이죠.
4: 아.

0: 두두두두두두두두
1: 떨어지는 때.
2: 잘하시네.
0: 아, 좋습니다.
2: 잘하셔.
0: 한국인의 어울입니다.
2: 자, 정답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답은 아주 쉽습니다.
0: 네.
2: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0: 예. 있고 좋으네요.
1: 자 이렇게 아, 해서
0: 차분하시네.
1: 어 문제 몇개 맞췄죠? 다섯 문제 맞췄습니다.
0: 다섯 문제 맞췄어. 정확했습니다.
2: 오, 목표 달성했어요. 다섯 문제 상당히 많이 맞추신 거예요.
1: 예린이 아버님 진짜 잘하셨네요.
3: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엄청 차분하시네요.
3: 네, 아니 매일 듣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1: 어 약간 어깨에 힘이 아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0: 이 떡볶이만 볶아서는 안 될 어떤 그 지능적 그 예. 냄새가 예. 감각이 나.

0: 어마어마한 미라 3부 로고송입니다. 예전에 예. 오픈 스튜디오에 놀러온 포르투갈 미라클도 이 로고송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1: 네.
0: 기억나시나요?
1: 그럼요.
0: 같이
1: 당연하죠.
0: 한번 들어보실까요?
2: 미미미스 라디오.
1: 네.
0: 여기서 바로 문제 나갑니다. 이 로고송의 원곡이 있습니다. 밴드 히미츠가 불렀는데요. 이 로고송의 원곡 제목을 맞춰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자
0: 준비되셨습니까?
1: 심호흡하시고 우리 까요 아버지.
2: 네네네.
1: 어떻게 시작을 해봐도 좋을까요?
2: 네, 시작하십시오.
1: 갑니다. 윤정수 남창이 DJ 애칭 무슨 디 무슨 디입니까?
2: 긍디 견디입니다.
1: 우와. 미라에서 한 달에 한 명한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 후보 한 명씩 정하는데 이때 주는 선물은?
2: 음분차야.
1: 와. 화요일 코너 쇼미더뮤직. 쇼리가 노래를 부르고 미라클이 가사를 맞추는 이 퀴즈 이름.
2: 쇼리더머니.
1: 아니요.
2: 쇼리더뮤직.
1: 아니요. 커피의 종류. 나 때는 이랬지. 무슨 퀴즈입니까?
3: 넘어가요.
2: 아, 나때 퀴즈요?
1: 예.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는 청취자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2023년 10월 미라의 대형 공개 방송이 열렸던 도시가 있어요. 전라남도?
2: 광양.
1: 굴비로. 굴비하면 어디입니까?
2: 광양 아닌가요?
1: 아니에요. 불고기. 굴비. 굴비. 전남? 미스터 라디오 프로그램 훈이 있습니다. 패스할게요. 푸는 작은 이것도 감사히 여기자. 작은 이것도 감사히 여겨야 돼요.
2: 작은 문자.
1: 네.
4: 자, 몇 문제 맞췄는지 아실까요?
2: 잘 모르겠습니다.
4: 네, 네 문제 맞췄어요.
0: 네 개 맞췄습니다.
1: 우승의 문턱에서 아 우리 까르 아버지 너무 잘하셨는데.
4: 너무 잘하시다가.
2: 근데 그 광양 아니었습니까?
4: 영광이에요. 네. 영광.
1: 영광.
2: 아 영광이구나.
4: 예.
0: 아, 저 헷갈려요. 아, 광양하고 예. 영광이 비슷비슷해.
4: 그러니까.
0: 느낌이.
1: 아 근데 까르 아버지 아니, 제가 근데 힌트를 굴비로 드렸으면 좀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었는데.
0: 아니야
1: 제
0: 근데
1: 말씀 좀 들어주시죠.
0: 아니 쇼미더뮤직에서 라떼 퀴즈 딱 얘기할 때 예. 와 대단했어요.
1: 예. 쉽지 않았습니다.
0: 그리고
1: 사실.
0: 음식물 분쇄 처리기라고 할 만한데 음분처라고 하는 데서 놀랐어요.
4: 아니, 아, 뒤에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좀 내지 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0: 이거 봐봐.

0: 정수님 편이 아니고 진짜 미라 사랑은 예. 아까 저기 네일샵 네일 예, 네일 공장
1: 저 가짜 아니래요. 아니 저 가짜로 간 거 아닙니다. 예예 예, 아니에요. 네, 너무 아니, 잘하셨어요.
0: 너무 밝았고 너무 예. 좋았어요. 걱정 마세요.
1: 그럼요. 예.
0: 다음에 더 칼 갈아서 나갈게요라는 역시 예. 네일샵 같은 예. 칼 갈아서 나갈게요.
2: 큐티클 제거해서 오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조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더위 조심하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제 넣어두. 검색창에 이제 넣어두.
5: 대체할 땐 어디로?
3: 사진으로.

0: 그냥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월화 수 금에 열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주말에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말에는 저희는 깔끔한 예.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1: 주말에는 예. 깔방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보통. 다음 주는 월화 수 금이에요. 9498님 오케이 좋습니다. 예.
1: 오케이.
0: 자, 박초연님께서 내일도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 들어봐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저희는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1: 오픈 스튜디오 올 때는 물어보세요. 우리 제작진이 문자 다 체크합니다.
0: 네. 네. 자,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00 며칠일까요? 14일입니다.
0: 에?
1: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길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구리인시계까지 막힙니다. 그 사이 잠실대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일산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는데 그 사이 영동대교와 동호대교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전구간 통과하는 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페퍼톤스 Everything is okay. 8월 7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지난 7월 2일 생일이었는데요. 얼마나 인맥이 넓으면 8월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파티를 하네요. 심지어 앞으로 더 남아있대요. 저는 생일에 혼자 라면 끓여 먹었는데 부러워요 하신 분은 강경호 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옆자리 후배 같은 사람이어서 진짜 생일 파티 주간은 물론 진짜 두 달 후, 왜냐면 딱 그 예를 들면 7월이 생일이면 7월에 또 시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야 네 생일도 하자 그냥 8월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그게 생일 축하 받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그 친구들 생일에 다 그렇게 축하를 해줘야 돼요. 축하가 맨 입으로 됩니까? 축하한다. 이걸로 됩니까? 아니요. 뭐라도 하나, 진짜 모바일 쿠폰이라도 하나, 아니면 선물이라도 하나 이러면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크다고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다가 요즘은 진짜 생일 파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경호 씨. 아이스크림 라떼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언제일진 모르지만 경호 씨

아니 공무원들뿐만이 아니죠. 이제 민원은 주로 공무원들이 담당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가 어려운 일, 고충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이런 분들한테 월급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업무보다 훨씬 감정이 들어간 업무라서 훨씬 힘들잖아요. 아, 이럴 때 가장 큰 보너스는 바로 이렇게 칭찬글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칭찬 전화드리는 거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멋진 공무원 4558 이분에게 떡케이크와 꽃다발 축하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만 쉬죠? 그러면 나보다 급한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운전할 때도 이 퍼스트 무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호등이 바뀌고 제일 먼저 나가면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호등 바뀌고 한호흡 쉬고 출발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나보다 먼저 출발하는 사람 위험하라는 얘기 아니고 모두가 한호흡 쉬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어? 5827.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면 말하고 싶지만 내가 한호흡만 쉬자.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말 안 하면 제일 좋고 모두가 그냥 평화롭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다 우리가 아니 꼭 입 밖으로 꺼내야 말인가요? 텔레팟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장님, 뭐 우리 차장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스킨케어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높았습니다. 주말은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휴업했던 전국 67개 매장을 오늘 임시 재개장했습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13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1982년 초등학교 3학년 새학기 첫날 어떤 친구가 짝꿍이 될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께서 여자애들을 먼저 앉으라고 하시고 남자애들을 키 순서대로 짝꿍으로 앉히셨는데 내 옆으로 온 아이는 성훈이. 안녕 하며 수줍게 손을 흔들던 그 애는 배구부여서 아침마다 땀을 흘리고 등교했지만 착하고 친절했다. 짓궂던 내가 그 시절 유행하던

0: 대학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생활할 무렵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성훈이었다.
1: 나 입대해. 지금 부대 앞이야. 잘 지내지? 대학 생활 재미있게 보내.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
0: 성훈이도 대학에 입학했단 소식을 들었는데 군대에 가는구나. 짧은 전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내 마음에 남았다. 그 이후 잊을만 하면 군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우린 자주 보진 못했지만 꾸준히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고 친구도 연인도 아닌 그 중간의 사이가 되었다. 성훈이가 제대했던 연말,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던 밤,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나갔다. 밤늦도록 우린 그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속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훈이는 아직도 나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라고 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기하고 고마웠다. 그리고 비로소 나도 성훈이와 다를 것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우리는 달콤한 첫 키스를 시작으로 연인이 되었다. 살아보니 첫사랑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루어진 첫사랑은 참 오래가더라. 지금도 그는 가끔 말한다.
1: 내 첫사랑이 너라 참 다행이야.
0: 나 역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내 인생 최고의 짝꿍은 초등학교 3학년 첫날 곁에 앉았던 바로 너라고.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하수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여기선 하수 고수 그런 거는 없고요. 쿨하지 않을수록 환영입니다. 지금의 생각, 감정,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드러내 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신청곡이 방송된 분들에게는 아이스 크림이라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박종웅 씨, 요즘 제 주변 사람들 휴가 많이 가던데 저는 할 일이 많다 보니 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못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한 노래 신청해요. 클론 도시 탈출.

서점시, 퇴근길, 휴가 떠나는 차들 사이에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여행가방 대신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덕분에 마음만큼은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합니다.

정우영 씨, 오후 근무하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 들어요. 너무 덥지만 그래도 힘을 내봅니다. 일기예보 좋아.

0205. 요즘 괜히 기분이 좋아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찾자면 한 명 있긴 합니다. 이런 여름에도 연애 세포가 활동한다는 게 신기해요. From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김혜영 씨의 보통 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걷는 꿈을 꾸다 깬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를 걸어서 완주하는 길이다. 보통 33일이 걸린다는데 69인 나와 71인 남편은 체력이 닿는 만큼 천천히 걷다 보니 열흘 정도가 더 걸렸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일 똑같았다. 새벽 어둠 속에 출발해서 걷다 보면 해가 떠오르고 사방이 붉게 타올랐다. 시골 마을 작은 카페에서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고 다시 걸었다. 점심을 먹고 또 걷고 걷다 보면 숙소에 도착. 젖은 옷을 빨아 널고 해가 지는 9시까지 작은 정원에서 쉬고 이걸 반복했다.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걷다 보니 그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어느 순간 딱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지금 나는 왜 걷고 있는가? 신기하게 그때부터는 똑같던 하루가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순해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또

Peace of My Wish, 헤이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4부. 누나, 회사 선배가 중요한 작업 장비를 현장에 두고 퇴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사무실에 갖다 놓겠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 너와 함께 울랄라 세션 두 곡이었어요. 한의원 침 치료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6427,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7살 된 아이가 코가 안 좋아서 엄마랑 처음 왔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한의원은 한 방에 15명이 쭉 둘러앉아 차례대로 침을 맞거든요. 아, 저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후배가 하도 잘하는 데라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한 방에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이렇게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알아요, 알아요. 다들 아이가 겁을 먹을까봐 침이 아파도 소리 안 내려고 안 아픈 척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들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였고요. 아이 차례가 되었을 때 아이가 두려워서 움찔하니까 모두 큰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멋지다, 하나도 안 아프다 응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이가 울지도 않고 치료를 잘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했어요. 앞으로 저도 응원의 말을

0: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0: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보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오프온오프의 포토그래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추천을 받고 서울을 이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한강 거닐고 소금빵 사 먹기,

풍경 좋은 곳 거닐고 새로운 디저트 맛보기. 즐거운 여행의 핵심이겠죠.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펴요. 5반 해시스완의 쉬어갈게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거 우리 옆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산책해도 좋고요. 그리고 먹었던 빵들 말고 오늘은 내가 자주 갔던 빵집에서 다른 빵을 도전해보는 정말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 저는 늘 먹는 빵을 시켜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되게 특별한 날들은 도전하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민주님, 이번 주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첫 출근을 한 주예요. 작은 회사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라서 만족한답니다. 7명이 함께 지내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런지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잘 챙겨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회사의 그 분위기가 나의 그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의 기억으로 쭉 가는 거라서. 우리 민주님은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 같네요. 5947님, 저는 요즘 사심 채우려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사랑받는 고양이가 공원에 출몰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거든요. 너무 더워서 힘들기는 하지만 양덕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회죠. 고양이를 만나면 즐거운 일이고 못 만나면 아쉽긴 해도 운동한 거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봅니다 해주셨네요. 그 고양이가 공원에 자주 나타나는구나. 근데 예쁜 고양이들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치즈냥은 이제 치즈색이고. 저는 고양이들의 눈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유리알 같지 않아요? 약간 너무 투명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가 되게 맑게 보이는 그런 느낌. 5947님, 오늘도 혹시 산책을 할 예정이시라면 꼭 이 냥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797님, 뒤늦게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문법이 정말 어려워요. 틀린 문법을 고치면서 공부하느라 학원에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영어가 능숙해지는 그날까지 힘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저희 쌤은 문법보다도 일단은 뱉어라. 말을 뱉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뱉지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39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퇴근길에 매미가 제 목이랑 머리카락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하필 장소가 아파트 입구였고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제일 많을 때였거든요. 매미를 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 있죠. 아, 제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매미는 인정. 매미는 크잖아요. 얼마나 놀라셨겠어.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뭐 벌레 들어갔나 보다 하고 말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김현우님께서 공항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요. 여름 휴가 기간이라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과 우리나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다 동료도 휴가를 가버려서 연근까지 하고 있답니다. 겨우 공항 휴게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저도 얼른 휴가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우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이제 또 휴가 기간에는 정말 많잖아요. 현우님도 빨리 휴가 계획 세우셔가지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세정의 워닝.

그 SNS에서 쌍둥이 엄마의 그런 SNS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 영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6972님 언제든지 힘들 때 문자 보내주세요. 선아님, 은행에 갔는데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시더라고요. 안에 있는 모든 손님에게 수박을 건네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살면서 은행에서 수박을 먹어본 건 처음이었네요.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의 일기예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 바로 새치다. 분명히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수리 곳곳에 흰머리가 빼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헤어쌤 예약 잡기가 쉽지 않다. 나의 헤어쌤은 다름 아닌 남편이다. 일도 바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보이고 날도 더우니까 또 부탁하기가 괜히 미안했다. 그래, 이번엔 혼자 해보자. 화장품 가게에서 염색약을 사왔다. 목에 비닐을 두르고 거울을 보며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20분 뒤 머리를 감으니 새치 염색 완성. 오, 혼자서도 꽤 할만한데? 신이 나서 남편에게 자랑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다. 오, 혼자서 잘했다. 감쪽 같다. 칭찬 한마디 하더니 이제 나 없어도 괜찮네. 앞으로 혼자 해. 하며 오히려 서운해한다. 혼자서 잘해도 문제였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오늘 내 마음 날씨. 시원한 바람을 불어줄까 말까. 나와 밀당하는 하늘. 다음부터는 무조건 헤어쌤 예약이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태양의 나의 마음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7369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게 배려를 해서 직접 했는데 오히려 왜 나한테 안 물어봤어 라고 서운해하는 남편분이 너무 자상하고 멋지시네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게 버블 염색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블루 블랙, 막 레드, 막 오렌지 막 이런 거를 굳이 막 사가지고 방학 때 염색을 막 해봤죠. 근데 이게 염색을 그냥 머리만 감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버블로 이제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목선 이런 데 진짜 다 염색되고 여기 이게 정수리 쪽 여기 밑에 쪽 헤어라인에도 염색 다 돼가지고 친구들이 막 어? 너 혼자 했어? 다들 이제 직접 혼자 하는 게 티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꼭 남편분께 예약해가지고 말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직접 해주는 그 뭔가 스윗함이 또 있잖아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오늘의 쩡픽 후보곡에서 골라봤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빅나티의 안녕.

천둥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그래프엠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분은요, 볼륨 가족들의 미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듣고 싶은 노래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혁오의 공들이 듣고요. 우리는 3부에서 만나요.

2032년 11월 어느 토요일, 노란 귤이 주렁주렁 달린 귤나무가 있는 마당.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의 내 집 마련을 성공했다. 힘들고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반겨줄 나의 작은 집. 친구와 가족들 다 모여서 파티를 하는 시간이 믿기지 않는다. 꼭 이뤄낼 수 있겠지? 기쁨의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겠지? 미래야, 듣고 있니?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분 미래 듣기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그때 들을 노래도 미리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이명님의 사연으로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요, 두 분이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먼저 이너아지매님. 예전에 가족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너무 재미있었던 추억이 있어요. 특히 낙타를 타본 색다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추석쯤에 가족들과 바다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때 바다에 가게 된다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해주셨네요. 제주도에 대한 추억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 노래죠. 그 영상 만들더라도 무조건 이 노래를 깔아야 되고. 근데 제주도에 낙타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저도 말은 타봤는데 낙타 체험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새로운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낙타 체험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바다의 누원님은요, 다음 주에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떠납니다. 금요일에 볼륨 들으면서 짐을 싸고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들려주세요. 제주도에서도 볼륨 꼭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아, 너무 좋으시겠다. 제주도 바다는 너무 색깔도 예쁘고 맛집도 많고, 저는 제주도의 빵집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막 돌담으로 막 되어 있는 그런 빵집들이 많아가지고. 여행 다녀오시고 여행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음은 2630님. 9월 1일에 25개월 아기와 아내랑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꿈에 그리던 오사카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와, 벌써부터 너무 설레이는데요. 저희 가족 잘 다녀올 수 있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올 수 있겠죠? 미래야, 듣고 있니? 크루즈가 출발할 때 듣고 싶은 노래,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한 달 조금 안 남았네. 근데 진짜 크루즈 여행은 되게 편하대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안 타봤는데. 크루즈 여행 안에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아기랑 잘 다녀오시고요. 날 좋을 때, 석양지일 때 사진도 꼭 남기세요.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어머, 새벽에 그 구름들이 엄청 이렇게 싹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해 뜨는 걸 보면은 진짜 멋져요. 그래서 저는 평창 600맞이기 완전 추천드리고, 제주도에 사실 새별오름도 너무 좋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데가 거기예요. 아, 그 별의 명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사슴 나오는데. 아, 거기가 뭐지? 그 삼천, 아, 막 백, 야, 백만지기 막 이런 거였는데. 와, 여기 진짜 이렇다니까요. 제주도의 천백고지를 추천드립니다. 천백고지가 별이 진짜 은하수처럼 쏟아져요. 내가 본게 사슴이 맞았구나. 난 노른 줄 알았는데 사슴이었어. 여기 올라가면은 진짜 사슴이 보여요. 제가 그때 던던댄스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나? 아, 뭐였지? 어떤 뮤직비디오 촬영 때 회사 이사님이랑 같이 여기 갔었어요. 차 타고. 근데 올라가면서 사슴을 본 거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하루가 다 갔네. 내일에 내가 하겠지 뭐. 1012님,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방에서 둘이 공을 던지고 놀았나 봐요. 작은 방 벽에 구멍이 세 개나 났네요. 벽 한쪽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벽지 사다가 셀프 도배할 게 걱정 마 라고 큰 소리 쳤는데요. 하루 또 하루 미루고만 있습니다. 셀프 도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 먹는 게 어려운 거였네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도배하면 벽지가 들뜰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을까지만 미룰게요. 정말로 그때까지만 미루고 꼭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들만 둘이면 그냥 계속해서 안 하시는 게 계속 구멍이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럽지만 가을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해요. 내일의 나를 믿고 계신 셀프 도배 미루니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미루고 계신 각종 게으름 사연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미루니 분들도 했다고 인증해 주시면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달 안에 이제 빼셔야 되는구나 집을. 일단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그래도 뭔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 89%는 만족을 해야, 그래야 이제 들어가서도 100%까지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아님께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범위를 좀 넓혀서 좋은 곳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제니의 You and Me,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아니 필라테스만으로도 힘들고 발레만으로도 힘든데 이 두 개를 합쳤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필라테스 좀 쉰 지 좀 돼가지고 유연성도 지금 좀 떨어졌거든요. 오, 1회 체험 해보셨대 우리 작가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꿋꿋? 아 힘드셨대. 진한님 일주일에 두 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떡해. 그래도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좀 쭉쭉 해가지고 갔을 때 좀 덜 힘들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8145님 휴가인데 집에만 있기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50분 거리에 있는 예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소머리 국밥도 먹고 음악다방도 다녀왔어요. LP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감성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멀리 놀러가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운 휴가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은 진짜 감성 있는 LP바가 너무 많죠. LP 카페도 많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LP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 작가님 남편분이 제 생일 선물로 재즈 LP를 주셔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 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봄.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퀴즈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소리 질러!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나눈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저 혼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또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져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유독 제가 그 저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지방에 이런 공연,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 다녀오는데 마주치는 분들이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고마운 저번 주였습니다. 그럼 레드벨벳

3211님 게임 회사가 바라던 대로 전략에 제대로 걸려드셨습니다. 근데 막상 설치하고 보면은 또 광고에서 보던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경우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3211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제 나갑니다. 만에 설치는 참으시고 광고로 만족하소.

좀 뜨는 시간들 아니면 아무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 참 이거 하면서도 아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시간 낭비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지금 고민이 되시고 그리고 좀 이런 게임 같은데 좀 빠지시고 중독에 좀 걸리실 스타일 같은데 그러면은 미연에 안 하는 게 좀 시작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잘 참아보시고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권진아의 화이트 와인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 후소로 돌아올게요.

아침 중 고민 농도 짙은 밤 저랑 딥토크 좀 하실래요? 말콜 진담 한해우소. 청취자 3004님께서 어릴 땐 어른이 되면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고민도 같이 나이를 먹나 봐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다른 고민들이 자라나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공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고민도 같이 나이 먹는다. 그 고민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하고 괴를 좀 달리한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함께 나이 들고 있는 고민들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한해우소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릴게요. 그럼 프라이머리 피처링 샘김, 우즈, PH1, Bless You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피처링 샘 김, 우즈, 페이지 1, Bless You 듣고 왔고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디저트가 먹고 싶어서 빵이랑 양송이 수프 주문해서 헤비하게 먹었는데요. 엄마가 매우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며 계속 지적하시네요. 저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자꾸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컵라면을 먹게 되는데 식습관 고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유유 하셨습니다.

괜히 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게 일단 그 먹고 바로 잠들면은 소화도 잘 안 되죠. 그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잘 때 그리고 이게 뭔가 좀 깊은 숙면도 못 하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 대사도 좀 안 되고 뭐 살도 찌고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시고 조금 그 여유가 되신다면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배고픔을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야식이 좀 덜 땡기지 않을까. 그리고 야식이 드실 거면은 조금 라이트한 것들로 바꿔서 드셔보시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남일 같진 않네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다녀와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 멘탈이 유리보다 약하네 크크크 라고 하네요. 장난인 걸 알면서도 슬프고 상처받았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하셨고, 참 이게 친구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네요. 이 사람마다 그 어떠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예민함도 다르고 감정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일 텐데 이렇게 본인 기준대로 얘기하는 게 저는 무척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심리 상담 받았을 때 뭔가 좀 리프레시가 되고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좀 상담 받으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좀 생각할 수 있고 건강한 기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절대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생각나거나 뭐 이렇게 좀 상처받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어갈게요.

그냥 좀 사라져버리는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뭔가 좀 끌어안고 이게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이 힘든 감정을 가져가시니까 조금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배려심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이 고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서 우리 사연자분에게 뭔가 걱정을 좀 해주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 사연자분의 이런 감정이나 기분을 헤아릴 준비를 하고 또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편하게

0: 3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11년 연속 수상이니까.
1: 마리오 아울렛.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2: 세종 기프트.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해소하는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빈지노의 Always Awake.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호소 함께하고 있고요. 다소 고민이 되는 사연이 왔습니다. 만나볼게요.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빨래를 해도 옷이 늘 눅눅하고 애가 땀도 많은 편이라 옷에 눅눅함 플러스 땀 냄새가 겹쳐서 약간 쉰내가 나거든요. 동생도 본인한테 냄새 나는 걸 알아서 저한테도

국민은 뭐 직장인뿐만 아니고 모든 직종에서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또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뭐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게 가장 좀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참다가 너무 더워서 저도 샴디가 알려준 냉감 이불 샀어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부디 숙면에 도움을 주기를 라고 하셨고, 아마 이 한키라 세계관에서는 일단 그 냉감 이불은 조이 씨가 시작을 해주셨죠. 제가 이제 전도가 되어서 냉감 이불을 구매하고 저도 잘 쓰고 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적어도 그 진짜 그 시원한 촉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냉감 이불이 또 나름 또 폭신폭신하고 재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구매하셨으니까 빨리 좀 써보십시오. 이러다가 또 여름 지나갑니다. 이게 시원함, 우리 윤서님도 느끼셔야죠. 이쯤에서 미소의 Take Me 듣고 오겠습니다.

싶은 기분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7464님 근육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3년 만에 자극을 느끼니 당연히 근육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하면서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 좀 더 괜찮고 그 다음 주 더 괜찮아지고, 이제 근육통이라는 게 결국 익숙해지면 조금 이제 무뎌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신 겁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그만큼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놀란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무뎌질 테니까 이제 근육이 재산이래요. 진짜 근육 쌓아놔야 됩니다. 좀 헬스 특히나 근육 운동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이왕 시작한 김에. 그럼 존박 유라의 나이트 러닝에 이어서 집안 오프 소울 Each Other까지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내일은 친구 아이 돌잔치에 간다. 친구는 연애, 결혼, 육아까지 쭉쭉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 연애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이다.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내일은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 행복도 하나쯤 빌어보고 와야겠다. 벅차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기운을 담아올 내일의 맛, 갈비찜.

좋은 에너지 얻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은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을 뭔가 좀 이렇게 충실히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인연 생길 거고 뭐 결혼하고 또 아이 생기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진심으로 좀 축하해 주시고 갈비찜 추천해 드렸는데 또 달짝지근한 갈비찜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든든하기도 하고 뭔가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한것 같기도 하고 그 힘으로 에너지 얻으셔가지고 또 좋은 기운으로 뭔가 좀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2026년 8월 7일에서 8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엘튼 존의 로켓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주연입니다. 입추였다고요? 이렇게 더운데? 아무튼 아니 이거 천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이 저거는 이거를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지금은? 이 천년이 지났으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추 때 휴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휴일 제정해 주세요. 입추. 아무튼 여러분 덥지만 입추라고 하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0: 달이 바뀌어도 사연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척박한 심야 라디오의 고정 게스트를 해주는 귀한 손님이죠. 남현종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이네요.
0: 와, 8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1: 아, 8월도 출근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8월이어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다른 선배님이 이제 휴가를 가시니까 대타 많이 하고 고로는 8월을 보낼 것 같습니다.
0: 바쁜 8월을 보낼 계획이십니다. 편하게 또 우리 가족들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첫 사연 민현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커플 많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 준비할 때 무조건 신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엊그제 여자친구가 눈물 글썽이면서
0: 결혼은 나 혼자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어떡해? 같이 알아보고 같이 결정해야지
1: 하는데 아, 내가 너무 안 이랬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여자친구는 결국 울다가 집에 갔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줄까 고민하는데 참 어렵네요.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신청합니다.
0: 이거 100% 제 생각에는 청첩장 예를 들면 A종이가 좋아 B종이가 좋아 하면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걸로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1: 아니 그러면 어차피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0: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진짜 결정 못해서일 수도 있다니까요.
1: 그럴 수도 있. 아 그럼 그 뉘앙스를 잘 그쵸. 알아채셔야겠네 민현우님이. 그 이게 진짜 그 골라 달라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나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 내 선택에 확신을 줘 자기야 이런 건지.
0: 어렵긴 어렵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둘 중에 좀 나아 보이는 거 있어? 이렇게 질문이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냥 둘 다 좋다고 하세요. 이것도 좋은데 요건 또 요런 매력이 있네. 그거 어차피 여자친구가 고를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관심해 보여서 서운했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1: 그래도 이게 서로 의견이 아주 안 맞거나 아주 자기 주장이 세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0: 그렇죠.
1: 뭐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여자친구가 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래 제목처럼 선물을 고르세요. 선물을 딱 준비하고 그러고 지금 이 결혼 준비하면서 뭐 이게 여자친구가 그 서운했던 그 포인트를 풀어 주면 되는 거죠.
0: 맞아요, 약간 맞아요.
1: 저번에 얘기한 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로 할까? 뭐 이렇게.
0: 그런 거 같아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1: 괜찮죠?
0: 응. 현우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우님.
1: 무사히 결혼하시면 또 소식 보내주셔야 됩니다.
0: 또 꿀팁을 하나 전달해드렸습니다.

0: 단, 이별까지 사랑에 포함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만요. 비가 오니까 괜히 감성적으로 변해 별소리를 다 했네요. 참고로 결혼했고 에? 셋이고 에? 행복하게 잘 삽니다.
1: 아니 저는 약간 뭐 그 이별 약간 후에 뭐 고등학생 아니면은 아, 그래 20대 이별하신 분이 좀 이렇게 사연 보내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페이크가 있었네요.
0: 네, 아, 아무튼 또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더더욱 또 그래 사랑과 빗물은 같구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옛사랑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0: 아, 첫사랑?
1: 지금 닉네임도 참사랑이잖아요.
0: 어머 어머. 아, 첫사랑, 나의 그 참사랑?
1: 첫사랑이 나의 옛사랑이 참사랑이었구나. 지금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거.
0: 첫사랑과 결혼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네.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이별의 또 다른 그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남자친구가 남편으로 되면서
0: 남자친구가 사라지잖아요.
1: 그렇죠. 이 풋풋하고 설렜던 그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이제 없으니까. 끝이 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또 감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이별까지 사랑에 포함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이별까지 사랑에 포함된다. 어, 뭐 그렇죠.

0: 그 악뮤 노래 중에도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1: 그래요? 오.
0: 그러니까 슬픔까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는 오. 그런 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오.
0: 아무튼 이 슬픔, 이별, 눈물도 또 그런 감정을 완성해주는 하나의
1: 오.
0: 그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와서 이야기

0: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리퀘스트송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이번에 5977님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남편에게 아빠의 사랑을 뺏겼습니다. 처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삐쩍 말라서 힘없어 보인다며 남편의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아빠였는데요. 결혼하고 친정할 때마다 남편이 아빠의 술 친구가 된 뒤로 제 전화에 아빠는
1: 우리 남서방은 잘 지내? 아, 주말에 남서방만 보내. 넌 안 와도 돼. 남서방한테 보고 싶다고 전해.

0: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 것 같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1: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0: 네, 그럼요.
1: 아니 회사 다니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0: 솔직히 저희도 회사 다니고 보면 알지만 진짜 끝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운동도 지쳐서. 힘들어요. 자기 개발도 힘든데 이렇게 맞아요. 공부하시는 거면은 대단합니다.
0: 그 끈기만으로도 의지만으로도 저희가 배울 점이 많고 뭐 저희가 기운을 드리면 당연히 드리고 싶은데 더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1: 그렇죠. 드리기가
0: 민망하네요.
1: 어쨌든 기는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합격 이야!
0: 합격 여러분.
1: 합격해라.
0: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9060님 듣고 계시다면 또 열심히 또 수재 이 바쁜 와중에 수재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 맞아요. 합격하면은 또 사연 보내주세요.
0: 네.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현종 아나운서 함께했던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땐 8월 중순을 향해 가겠네요.
1: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0: 진짜 빠르죠. 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네. 저는 우리 가족들 신청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이수연이 피처링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0: 내게 좋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날이 더우니까 어디 안 가고 주말에 집에서 청소나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살 빼서 내년에 입어야지 하는 옷들 분명 있으시죠? 그거 내년에도 안 입습니다. 아니, 안 맞습니다. 한 7년째 걸려만 있는 옷들 생각나실 거예요. 걔요. 걔부터 일단 버리세요. 보낼 건 보내줘야 또 새로운 옷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꼭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근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늘어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분들 많죠? 어떻게 늘어지실 거예요? 저는 일단 선우정아 누나의 롱폼 라이프 이거 들으면서 늘어질 거예요. 네, 숏폼 말고 롱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누나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약간 롱폼 라이프, 약간 너무 많은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 어떻게 보내실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상식님께서 진주 우체국의 집배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무인카페에서 쉬고 있어요. 요즘은 확실히 손편지가 별로

0: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센터의 시그니처죠. 폴킴 바리스타의 특강 커피 클래스.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소한 원두를 추출하는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 바리스타의 커피 클래스 시작합니다. 커피 받을 분들 어서오세요. 혜인님께서 100일도 안된 신생아 키우고 있어요. 휴가는 무슨, 육아는 퇴근도 없는데 커피 주시면 힘내서 육아해볼게요. 요즘 아이가 잠을 안 자서 더 힘든데 폴킴님이 우리 아기한테 잘 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 이름은 이준이에요.
1: 제가 말을 하면 이준이가 알아먹을까요?
0: 이준아 잘 자라 우리 이준이, 엄마 힘드니까 빨리 잠들어라. 1386번님께서 폴킴 오빠, 저는 방학 때 더 바쁜 학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수업하느라 어딜 못 가요. 오늘 출근하는데 도로에 차가 되게 없더라고요. 나만 출근하는 거냐고요. 서러운데 저한테 위로의 커피 주세요. 오늘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ASMR. 요즘 너무 덥죠?

하지 않았던 소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탄산음료 따르는 소리, 2번 설거지하는 소리, 3번 아저씨 세수하는 소리, 4번 폴킴이 등록하는 소리. 폴킴이 등록하는 소리. 나 어떤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건 들었는데. 네. 자,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산소 미스트 드릴게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잠깐만요. 나 이어폰 양쪽 다 끼고 들어야겠어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중간에 약간 파도 소리가, 약간 파도 거품 소리 같지 않았어요? 오호. 자,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탄산음료 따르는 소리. 2번, 설거지 하는 소리. 3번, 아저씨 세수하는 소리. 4번, 폴킴이 등목하는 소리.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진짜 라디오 하면서 느낍니다. 정말 다양한 제목의 노래들이 있구나. 윤하의 물의 여행.

윤하의 물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ASMR 퀴즈였습니다. 물소리 모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소리는? 정답 4번 폴킴이 등목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등목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하신 줄 알았어요. 정답자 5분께 산소 미스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이런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설거지 소리, 폭포 소리, 탄산음료 따르는 소리, 수영장 첨벙 소리, 아저씨 세수하는 소리. 왜 아저씨는 약간 와 이렇게 세수를 할까요? 네, 제 또래 아저씨들도 이렇게 세수를 할까요? 난 우리 내 잠깐 우리 동료라고 해야 되나? 내 또래 남자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약간 우리 이런 아저씨 이미지 우리 이제 탈피하자고요. 아니 왜 굳이 막 그 이빨 닦는 막 토하는 소리 내야 되고 막 아, 난 이해가 안 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오래 살라고 뭐 그렇게 안쪽까지 닦아야 돼요. 난 정말 모르겠네. 그냥 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폴킴 또래 이제 남성분들 우리부터 이 이미지 벗어나자고요. 나 벗어나고 싶어.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리를 다 들리셨죠? 네. 아무튼 폴킴은 저렇게 요란하게 네, 물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등목은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더우면 예전에는 에어컨을

세븐틴의 홀리데이 그리고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듣고 왔습니다. 7909번님께서 잠시 멈췄던 러닝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 일어나니 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3kg는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뛸 거예요. 폴킴님도 종종 러닝머신 뛰는 것 같던데 계속하고 있나요? 저도 한 최근에

해지고 뭔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입니다. 부채에 먹그림을 그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려고 해요. 폴디도 취미로 붓 잡아보는 거 어떠세요? 어? 이거 사진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꼭 그 검정 먹이 아니더라도 먹그림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약간 먹그림이라 그래서 먹을 갈아서 그걸로 그리면 먹그림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물감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지금 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약간 보라색, 되게 예쁜 보랏빛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런 꽃잎에 그 다음에 녹색 이파리까지 무성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오호, 먹그림은 저는 뭐 서예 이런 거 어릴 때 배워본 적은 있는데 먹그림은 그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 이런 취미 한 번씩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를 넘나들면서 폴짝폴짝 뛰어놀아 볼게요. 2시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배미라님께서 8kg짜리 수박을 들고 오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 1리터짜리 생수 한 병도 겨우 드는 종이 인간이거든요. 낑낑거리며 걷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아파트 문 앞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몇 번을 인사드렸네요. 아니 배미라님, 어르신께 수박을 들게 하면 어떡해요. 어르신의 수박을 들어드려야죠.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전완근이 진짜 커요. 저희 집안 여자분들도, 저희 할머니가 진짜 체격이 건장하셨거든요. 힘도 세시고 장사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루 일과가 훨씬 더 가뿐히 수행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트라이 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은지님. 네, 아마 안 하시겠지만요. 은지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대 시작할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써니 써니.

여름은 더위와 습도 그리고 벌레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언제 끝날까요? 폴디는 벌레 중에 어떤 게 제일 싫어요? 저는 화장실에 생기는 나방 파리요. 진짜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신청합니다. 저는 사실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뭐 벌레와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분으로. 물론 또 이제 집안에 벌레가 막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질색팔색 막 바퀴벌레가 아닌 이상 질색팔색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 주방에서부터 생기는 그 이 조그만 이 좁쌀벌레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그리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왔고요. 폴짝대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위해서 폴짝폴짝 거미줄 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둘둘사사번님께서 에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들 하잖아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참다 못해 병원에 갔는데 오늘 휴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힘 빠집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노래 신청해봐요. 폴킴의 화 좀 풀어봐. 그러네요. 이 노래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요즘에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휴가인 업장들이 진짜 많습니다. 병원을 비롯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 테이블 매트? 식탁 매트? 이게 오치를 한 제품이라서 얘를 수선을 하러 갔는데 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벗겨진 채로 지금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네, 지금 휴가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휴가는 빨리 지나가는데 남의 휴가는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 걸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둘둘사사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폴킴의 화 좀 풀어봐.

때는 잠을 깨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깨어 있었던 거는 저는 일 때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뭐 그래봤자 뭐 한두 번이긴 한데 뭐 친구들 오랜만에 멀리서 온 친구들 만날 때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놀러 온 친구도 있었고

일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차라리 자고 다음날 혼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퀴즈 타임. G.O.D의 Friday Night. 이 노래 가사에 Friday Night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또 친절하게 보기 드릴게요. 1. 2번 2. 8번 3. 20번 4.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불금과 어울리는 선물 한우 곱창 구이 밀키트 드릴게요. 나 이거 받고 싶다. G.O.D의 Friday Night 노래 가사에 Friday Night이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 2번, 2. 8번, 3. 20번, 4. 30번입니다. 모르시겠으면 1번부터 4번 중에 그냥 냅다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정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G.O.D의 Friday Night 듣고 왔고요. 폴짝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 가사에 Friday Night이 나오는 횟수 정답은 2번 8번이었습니다. 아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저는 못해도 그래도 20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없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정답 보내신 분들 꼭 확인해주세요. 제 주변에서 본인은 심지어 정답을 맞추지도 못했는데 상품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 네.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답 맞추신 분들만 확인하시길 바래요. 최경숙님께서 세탁기에서 나온 산더미 같은 옷을 널고 있어요. 건조대를 3개나 펼쳤는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세어보니 중2 아들 옷이 반도 넘어요.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여친 만날 때 하루에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는지 모르겠어요. 패션을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제 마음을 대변해줄 노래 이승철의 소리쳐 요청해봅니다. 우리 경수님 화가 많이 나셨네. 아까 화 좀 풀어봐를 여기로 보냈어야 되는데 소리쳐. 그래요, 소리쳐야지. 어떻게 뭐 대나무 숲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중2 아들이라고 해도 왜 빨래는 엄마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학교 갈 때 옷, 뭐 학원 갈 때 옷은 엄마가 해줄게. 근데 너 여친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은 너가 직접 빨아서, 너가 직접 널어서, 너가 직접 깨서 집에 옷장에 넣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대신 해드리니까 좀 시원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안 시키실 거잖아요. 근데 한번 시켜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냥 아무데나 널어놓는 게 이게 엄마한테 진짜 피곤한 일이었겠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한번 시켜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7360번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을 들으면 아하, 젊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에요 우리? 제 근래 라디오 하면서 온 문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소리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을 들으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까 해서 듣게 된 방송 폴킴의 가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패드.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

네, 하셨었구나. 괜찮아요. 저는 안 했으니까요. 근데 형이 아마 모창을 못하는 가수를 찾는 게더 어려울걸요. 네. 박드근님의 신청곡 VOS의 큰일이다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4만원 생선 권리
1: 사업 선거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558 민원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입니다.

요거까지는 좀 안 되겠죠? 정미정 씨, 업무를 해도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야근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9일간의 휴가만 보고 버팁니다. 우와, 정미정 씨, 야근하는 건 진짜 응? 그렇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9일간이나 휴가가 시작돼요? 보통 휴가는 7일 정도인데 뭐 연차나 월차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앞뒤로, 이야, 9일이면 오늘까지는 야근합시다. 에? 아니, 다음 주부터 9일이지 사실 솔직히 내일하고 모레까지 합치면 11일인 거 아니에요, 정미정 씨?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성격 급해서 손해보는 게 바로 이럴 때거든요. 내가 한 박자만 쉬죠? 그러면 나보다 급한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운전할 때도 이 퍼스트 무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호등이 바뀌고 제일 먼저 나가면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호등 바뀌고 한 호흡 쉬고 출발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나보다 먼저 출발하는 사람 위험하라는 얘기 아니고 모두가 한 호흡 쉬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어? 5827.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면 말하고 싶지만 내가 한 호흡만 쉬자.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말 안 하면 제일 좋고 모두가 그냥 평화롭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다 우리가 아니 꼭 입 밖으로 꺼내야 말인가요? 텔레팟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장님, 뭐 우리 차장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스킨케어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꿍이 들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께서 여자애들을 먼저 앉으라고 하시고 남자애들을 키 순서대로 짝꿍으로 앉히셨는데 내 옆으로 온 아이는 성훈이. 안녕 하며 수줍게 손을 흔들던 그 애는 배구부여서 아침마다 땀을 흘리고 등교했지만 착하고 친절했다. 짓궂던 내가 그 시절 유행하던 말장난으로 여보라고 했다가 세요를 붙였더니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5학년, 6학년에도 같은 반이 됐지만 6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뒤 성훈이는 전학을 갔다. 성훈이가 전학을 가고 나중에야 친구를 통해 들었다. 반에서 했던 인기 투표에서 성훈이가 내 이름을 적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 놀리기나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몇 달 뒤 엄마 심부름으로 약국 갔다가 우연히 만난 성훈이는 담임 선생님 연락처 전달을 핑계로

고등학생이 돼서는 방학마다 편지를 보내왔고 그때쯤엔 나도 어렴풋하게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어릴 적부터 노래에 재능이 있던 나는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 입시에 전념해야 했다. 그래서 성훈이에게 그냥 학업에 집중하자고 했다. 내 말을 듣고도 성훈이는 가끔 야자하고 우리 집 근처에 들르기도 하고 비 오는 수요일에는 마치 노래처럼 빨간 장미를 두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성훈이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이 그저 꿈만 보고 달렸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대학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생활할 무렵

0: 챙겨먹고 아프지 마.
1: 성훈이도 대학에 입학했단 소식을 들었는데 군대에 가는구나. 짧은 전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내 마음에 남았다.

냈도록 우린 그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속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훈이는 아직도 나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라고 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0: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이금희입니다.
1: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말로 나올지 몰라 시작하겠습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8월 7일 금요일 김혜영 씨의 보통 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걷는 꿈을 꾸다 깬

Peace of My Wish, 헤이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4부. 누나, 회사 선배가 중요한 작업 장비를 현장에 두고 퇴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사무실에 갖다 놓겠다고 전화를 드리고 출발을 했죠. 저는 당연히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정말 도와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장비 챙겨서 다시 현장에 가셔야 하거나 이런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그냥 현장에 장비 두면 물론 손 타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무실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일단 출발하기 전에 본인의 확인을 받고 본인이 생각이 있거나 잊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내가 두고 왔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린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네, 그거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랬어? 그럼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두고 온 거면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아, 친절한 후배 정도. 아유, 고마워. 근데 내가 일단 선배가 좀 까칠하다. 그죠? 비누 세트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절과 다정도 상황 봐가면서 일단 본인 확인부터. 응? 아셨죠? 친절한 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묘.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뚜벅이들을 위해 그늘을 찾아주는 어플이 있대요.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걷기 좋은 길을 검색해준다는데요. 햇빛을 덜 받는 길부터 계단이 없는 길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준다니, 이런 건 노벨상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26년 8월 8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이 어플이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란 어플이고요. 언덕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햇빛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는지

저는 중3이고 방학이어서 순천 내려가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중3 방학, 아, 얼마나 좋을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름방학, 마지막 여름방학 잘 즐기시고요. 어떻게 하다가 라디오 저희 상쾌한 아침을 듣게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순천 가는 길에만 듣지 말고 앞으로 쭉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아우,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말이 너무 예의 바르고 귀엽네요. 중3, 우리 2837님. 네. 잘 다녀오시고요. 3171님께서는 5시에 일어나서 언니 방송 들으면서 뛰고 있어요. 오늘 주말인데 일이 바빠서 출근해야 합니다. 새벽이라 상쾌하네요. 저는 오늘 하루도 돈 벌러 일터로 갑니다. 아, 그러셨군요. 3171님. 지금 뭐 새벽 그 러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 누가 주말 아침에 러닝을 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요즘에 그 진짜 이 건강이 트렌드이긴 한가 봐요. 제 친구도 토요일 아침 6시마다 무슨 러닝 크루들이랑 같이 여의도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랬어요. 왜냐면 집이 여의도도 아니고 또 다시 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뭐 이제는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밥 먹으면 살이 나찌고 뭐 술 먹으면 건강만 나빠지고 뭐 그렇다고 아무 목적 없이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뛰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우리 요즘에 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우리 3171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부터 러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만 받아서 문제긴 한데 잘 뛰고 오시고요. 오늘 출근하신다 하셨는데 네, 파이팅입니다. 주말 출근러들 모두 파이팅!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정승환의 에필로그, 스탠딩 에그, 여름밤의 우린.

0: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이어서 18위는 GOD의 하늘색 약속입니다. 오랜만에 뭉친 GOD가 팬지! 팬들을 위해서 애정 가득한 팬송을 발매했었죠. 왜

16위 유나의 우산인데요. 원곡은 에픽하이의 곡이었고 또 유나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노래를 솔로 버전으로 리메이크했었죠.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는 블락비의 헐이 차지했습니다. 블락비의 개성이 뚝뚝 묻어나는 노래죠.

엄마랑 가거나 엄마랑 언니랑 가거나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가거나 이렇게 완전체로 네 명이서 가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완전체로 가게 됐을 때 제가 조금 아, 다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언어가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린, 좀 젊은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좀 이렇게 더 챙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7229님도 잘 이렇게 케어해주시고 그 사이에서도 여행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7229님. 배수기님께서는 엄마가 허리 수술하셔서 아이고 3일차 간병 중이에요. 병원이라 바깥 폭염이 체감되진 않네요. 엄마가 연세도 많으신데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잘 극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0: 콩.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배경을 참고로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목소리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Oh, I hope you know. 당신이 알면 좋겠대요. I will carry you home. 바로 찾아내셨죠? I will carry you home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I will carry you home.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당신을 끝까지

뭐가 특별히 더 크게 들리셨나요? Risk 이거 들으셨나요? Risk 그쵸? 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내셨을 겁니다. We were talking to the sunset.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We were talking to the sunset. 우리는 talk to the sunset 이라고 하면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Throwing dreams against a wall. 자, 이 중에 throw dreams against a wall 이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벽에다가 대고 꿈을 던지는 걸까요? 직역 버전은 영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해서 자유로이 말하는 거예요. Throwing dreams against a wall.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해서 그냥 막 자유로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I know none of them have stuck yet. 그래요. None of them, 그 꿈들 중 have stuck yet 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직은 have stuck yet. 자리 잡진 못했어요. 뭐 성공하진 못했어요 정도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stick to라고 하면 뭔가를 고수하다라든지 뭔가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have stuck yet. 아직 어떤 꿈도 고수된 거는 뭐 지켜진 거는 아직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ut I bet it on you, honey. 하지만 내가 bet it on you, 당신에게 장담한대요. Oh, I would risk it all. 나는 모든 걸 걸겠어요. 이 끝부분에서 미션 문장이 해결된 거죠. Risk it all이라고 하면 모든 걸 걸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hese days, these nights are changing. 어떤 뜻일까요? 아, 요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days, these nights are changing. 요즘 매일매일이 변하고 있어요. Mama, my mind is set on you. 여기서 마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별뜻 없이 뭐 애칭처럼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이코 예, 요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법합니다. My mind is set on you.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My mind is set on you.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y mind is set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굳혀지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혹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죠? I will carry you home. Bingo. 정답입니다. I always take care of you. 이런 말과도 같겠죠. 두 번째, 난 모든 걸 걸겠어요. I would risk it all. 네, 또박또박 버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I would risk it all. 이렇게 들렸죠. I'd bet it all on you. 혹은 I'd do anything for you. 이런 말로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My mind is set on you. My mind is set on you. My heart belongs to you. 이런 말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will carry you home. I will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꿍스꿍스.